0: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울걸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4: 오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오프의 이션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을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 같이 이렇게 좀 굿즈 나눠드리는
5: 굿즈 같이 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5: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5: 좋아요.
6: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공부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2: 이현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제가 가나요?
7: 네.
2: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3: 랑!
2: 와!
5: 야, 이거. 오!
8: 수고하셨습니다.
5: 이게.
8: 어떡하세요?
5: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3: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5: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저단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8: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3: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3: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어디요? 인터뷰만 싹 돌아요?
5: 아니 저
3: 네?
5: 진짜요?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3: 진짜 안 말해줘.
5: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3: 무서운 건 아니죠? 뮤키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3: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난 모르.
3: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9: 네.
5: 예. 안녕. 살아서.
3: 같이 안 가세요?
5: 나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0: 금강산도 직구경이야.
5: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10: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0: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0: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10: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랬는데.
10: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0: 그래서 끊으라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0: 우리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0: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10: 무서웠어 나도.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3: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어디 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3: 뭔가 근데?
5: 이거 뭐야?
0: 어? 어? 저 보여줘.
5: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0: 보여줘야지.
5: 아,
0: 이...
5: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같이 보자.
5: 아니.
0: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5: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먼저 들어가.
5: 왜 형 안 무섭다면서 나왔는데 맨날 먼저 들어가래.
0: 계세요.
5: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네, 이쪽에 앉으세요.
5: 네. 네.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맞춤.
1: 네. 일단 맞춤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곳이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요, 전용도가요?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1: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되네,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여름쿨 라이트라고.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네,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네,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딨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네. 이게 뭐죠?
2: 식탁 본가요? 아 식탁 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응.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느낌.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게 얼굴.
1: 이 열어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2: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아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땐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 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2: 자, 다른 거.
1: 네, 그쵸.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2: 웜톤.
1: 쿨톤.
2: 이거 아니다.
1: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저 색이 없나요?
2: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네. 빨주노 초파나무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이네.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2: 봄의 따뜻한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이제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노력해볼게요.
0: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 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하네. 역시
2: 알려놓은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네.
0: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자면 그렇죠.
1: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2: 네.
1: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2: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한 스트롱.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2: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데이 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2: 아 이거 아니다. 네. 아 이거 아니다.
0: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 지금 보이세요.
1: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2: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아니요.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이거
2: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이게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2: 오.
1: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맞...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어,
1: 네, 이거예요.
2: 이거요. 어,
1: 네, 밝은 고명도
2: 이걸로 주세요.
1: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리시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2: 아싸, 어, 나 좋다.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형, 이거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0: 어,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2: 회사에서 하면 돼.
0: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네?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하는 친구.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야 돼요?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0: 선생님이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1: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1: 이거?
0: 네.
1: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층을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럼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1: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1: 이 정도는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2: 우등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커스텀으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네. 어
1: 여름 콜 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3: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0: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쵸.
0: 아, 찾아가서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언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언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기서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2: 짜라라.
0: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쿨 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언님 거는 곰보 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오,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완성!
0: 와!
2: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네. Yeah. For our trainer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서세요. 아이고, 또 고생했네, 언니라고.
0: 응? 안녕하세요.
1: 고생 많이 했어.
0: 어, 잘 계시죠? 와, 오랜만이에요.
1: 바쁜데 시간 내서 또 왔네.
2: 여보세요?
0: 아,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쿠킹 클래스 시작했어요.
2: 예. 전국장도 만들 거예요.
1: 잘 왔어요? 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집 가서 장 맛을 보면 음식 맛을 가늠한다. 장이 음식 맛을 다 좌우하죠.
2: 와, 진짜 맛있어.
1: 조셉이 아마 우리 집 다니면서 청국장 먹은 지도 7년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고 느끼고 해서 잘할 거예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a completers, like holder of this intangible heritage.
1: 부끄럽네요.
0: Right in front. 너무 영광입니다. 바로 아이고. 코앞에서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이수자님의 이 남창가곡을 들을 수 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that courage to sing that. Oh wow. Anyway, moving on now. After dedicating so much of your life like this to Korean traditional music, what made you decide to take a leap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s bartending and cocktails? Was there like a turning point?
1: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시기가 한참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이었어요.
0: So he went into university in 2020 when the pandemic was at its worst.
1: 맞아요. 꿈꿔왔던 대학 생활에 뭔가 세계 여행이랑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때 마침 칵테일이라는 좀 신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0: So he was dreaming of his campus life, traveling abroad, but because of the pandemic, he couldn't do all that. And so he was introduced to the world of home cocktails and bartending.
1: 당시에 좀 술이라고는 소주랑 맥주밖에 안 마셔봤었는데 네. 처음으로 마셨던 이 형형색색의 칵테일들이 너무 이쁘고 네. 맛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입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So back then, all he had tried amongst alcohols was soju as well as beer. But after trying out all these colorful cocktails, he was just mesmerized by this new world of alcohol.
1: 술이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즐겁고 맛있고 다채롭게 즐길 수가 있구나 하면서 좀 깊게 빠졌었습니다.
0: And that's when he realized, oh, you can like enjoy these different kinds of alcohol beverages, not only how they look, the visuals, but also the taste. You can enjoy it in many different ways is what he realized.
1: 근데 이 칵테일의 단점이 네. 너무 비싸다는 거였어요.
0: 네. Yeah, but cocktails, you know, they're not very affordable.
1: 당시에 이제 바에서 사 먹을 때마다 네. 거의 2만 원 남짓한 이제 돈이
0: 맞아요.
1: 제 용돈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했고 이제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이 맛있는 술들을 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겠다가 되었습니다.
0: 너무 좋은 결정이었네요. So because it's not affordable, if you want to have a glass of cocktail in a bar, it would easily costs at least 20,000 won here in Korean won. And so it was too expensive with his pocket money. And that is when he decided, you know what? I'm going to make them myself at home.
1: 그렇게 취미로 이제 술을 사서 칵테일을 네. 만들어 보다가 혼자 조주기능사라는 국가기능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시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

로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보이그룹 온앤오프 이션 와이언님 모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쇼! 안녕하세요,
4: 온앤오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이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게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같이 이렇게 좀 굿즈 나눠드리는
5: 굿즈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5: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아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5: 좋아요.
6: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1: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시죠.
5: 아,
7: 왜?
5: 제가 가나요?
7: 네. 제가
1: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1: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1: 랑!
3: 랑!
1: 와! 네.
5: 야, 이거.
8: 오! 수고하셨습니다.
5: 야, 이게.
8: 어떠셨어요?
5: 아니, 이거 크게 할 줄 몰랐네.
3: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5: 나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절단이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7: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3: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3: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어제요?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5: 아니 저
3: 네? 진짜요?
5: 아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3: 진짜 안 말해줘.
5: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3: 무서운 건 아니죠? 위치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3: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난 모르.
3: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9: 네.
5: 예. 안녕. 살아서.
3: 같이 안 가세요?
5: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0: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5: 아 형은 먹기만 해 도대체.
10: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0: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0: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10: 다음으로 가시는 거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10: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것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난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0: 그래도 끊으려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0: 우린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0: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슨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10: 무서웠어 나.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4: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어두컴컴한 게 뭐야 저기 여기야?
4: 무슨 건데?
5: 이거 뭐야? 어?
4: 저 보여줘.
5: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4: 보여줘야지.
5: 아 이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4: 같이 보자.
5: 아니
4: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5: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먼저 들어.
5: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한테 맨날 먼저 들어가래?
4: 계세요.
5: 계세요.
9: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9: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9: 네, 이쪽에 앉으세요.
5: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요, 저명도가요?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않아요.
0: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1: 아이고, 심각한 건 아니고, 그런...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0: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1: 네, 맞아요.
0: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0: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어요? 네.
2: 여름 쿨.
0: 여름 쿨.
2: 퍼스널 쿨가 있네요, 제가.
0: 가을.
2: 가을.
0: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0: 아, 그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될 걸로 하더라고요.
1: 아, 분홍색?
0: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0: 여름 쿨 라이트라고.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네.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오!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네, 피부톤에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0: 네.
2: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1: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0: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라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0: 네.
2: 이거 나왔어.
0: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1: 네네.
0: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1: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1: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0: 아니 피부톤에 베스트는 없어요.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1: 이렇게.
0: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1: 네. 이게 뭐죠?
2: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1: 애기들
2: 빠진가요?
0: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1: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0: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1: 헤어 컬러도요?
0: 네.
2: 이 완전 이거
1: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0: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1: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0: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1: 이게 얼굴.
0: 이 여름 아니에요.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1: 네.
0: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0: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2: 이것도 아닌데?
1: 이거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아예.
0: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2: 네.
0: 다른 거. 보여.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그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0: 쿨톤
2: 아니다
0: 쿨톤 이것도 이게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1: 네.
0: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1: 네.
0: 웜톤 쿨톤
2: 이거 아니다.
0: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1: 색이 없나요?
2: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1: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0: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지금 쌤도 지금
2: 난관이다.
1: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1: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0: 일단 대체적으로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1: 네.
0: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1: 네.
0: 빨주 노초파나 뭐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1: 네.
0: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1: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0: 네.
1: 벽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4: 나도 받지 않겠어.
0: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1: 레드.
0: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4: 스트롱.
0: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1: 봄웜 스트롱.
0: 네.
1: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4: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0: 네.
1: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0: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4: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0: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1: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4: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1: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0: 네.
1: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4: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거.
1: 맞아 맞아.
4: 감사합니다.
0: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1: 안 지게 하려면
0: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4: 네, 괜찮아요.
0: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4: 네.
0: 아,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네.
4: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4: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0: 쿨톤이에요?
4: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0: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4: 쿨함스러운.
0: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4: 쿨가에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0: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4: 이거 아니다.
1: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4: 거 지금 보세요.
0: 그래서 일단 이선이 원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1: 나쁜 거 같아.
4: 몸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0: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4: 진짜요?
0: 네.
1: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4: 아니, 물어본 거예요.
0: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1: 형 괜찮아?
0: 이게 이사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4: 아, 별론데?
0: 이거 별로예요?
4: 네.
0: 아까 쿨 호소 하셨잖아요.
4: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0: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4: 쿨이긴 한데.
0: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4: 멋진 쿨.
0: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4: 오.
0: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4: 네.
0: 그리고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4: 네네.
0: 좀 더 밝아진 거고요.
4: 이거다.
0: 가장 밝아진 거.
4: 아, 이거네?
0: 네, 이거예요.
4: 이거예요?
0: 네, 밝은 고명도 컬러.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요게
4: 나이스.
0: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4: 나이스.
0: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리시 톤이에요.
1: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4: 아싸. 나 저 마음에 들었어요.
1: 가져가도 돼요?
0: 안 돼요.
1: 그쵸.
4: 형님 지친 거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1: 괜찮아요.
0: 네, 요거 빼드릴게요. 네.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말씀드릴게요.
1: 저 머리가
4: 괜찮아요. 하면 돼.
1: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네.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1: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어,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로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이 작은 친구.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이거?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00원.

0: 엄청 잘하셨는데요?
1: 오케이. 완벽.
0: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와!
0: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네.
0: 여름 콜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3: 네.
0: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4: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0: 네, 맞아요.
1: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4: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0: 주방이야? 왜요?
4: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0: 그렇죠.
4: 아, 사장아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1: 그러니까.
4: 이렇게
0: 네.
4: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0: 그렇지는 않아요.
4: 아...
0: 여자친구랑 와요.
4: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0: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4: 이 통 되나요?
1: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0: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1: 네.
4: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0: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4: 진짜
0: 만드니까.
4: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0: 충분히 가능하죠.
4: 아, 여하튼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1: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0: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4: 눈 빠질 뻔했네. 우와.
1: 우와.
0: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4: 네네.
0: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곰브라이트 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 네,
4: 좋습니다.
1: 더 발라야 되나?
4: 뭐야, 좋다.
0: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1: 와!
5: 고생하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0: 아니.
4: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5: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5: 예.
4: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5: Yeah. Who are trying to come in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4: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길이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많이 했어.
1: 어, 잘 계시죠? 와, 오랜만이에요.
0: 바쁜지 시간 내서 또 왔네.
2: 여보세요?
1: 아,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쿠킹 클래스 시작했어요. 네. 전국장도 만들 거예요.
0: 잘 왔어요? 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집 가서 장 맛을 보면 음식 맛을 가늠한다. 장이 음식 맛을 다 좌우하죠.
2: 진짜 맛있어요.
0: 조셉이 아마 우리 집 따님도 청국장 먹은 지도 7년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고 느끼고 해서 잘할 거예요.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야.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시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자요 공연은 전통 예술을 평생 동안 지켜오신 최고 명인 선생님부터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전승자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한국 무형유산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0: 이번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서 하나의 무대, 전통예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궁중, 민속, 그리고 공동체 등의 7가지 테마로 구성해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1: 분향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를 누이 알이 있겠느냐. 3일을 제 지내고 하단 장중에 참 관시여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우리 판소리는 1인 창무 극입니다. 1인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수십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웃기기도 하고 또 화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래서 1인 창무 극. 판소리를 들으면 모든 이치와 삼강오륜이 담겨 있지만은 또 그걸 내가 이해하고 새기면서 들어보면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판소리가 세계의 으뜸가는 전통음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다양한 그 선조들이 지켜온 그런 정서와 마음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전통 예술에 다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연으로 함께 보여드리면서 세계인들과 그 마음과 시간을 같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학충은 부산 지방의 무형유산으로 동네 지방의 토속춤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인산동 일대에 뻘밭이 돼가지고 학이 많이 서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지방에 있는 옛날 한량들이 더 보니까 학이 노는 것을 보고 결국 어떤 분이 도포를 입고 학 모양을 그 춤을 추었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 괜찮네. 이래서 동네 학춤이 유래가 됐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줄판 한번 벌려보자꾸나.
2: 좋으신 말씀.
1: 올라오긴 올라왔네마는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지 저기였지 저기 천리로다.
2: 그렇지.
1: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2: 그렇지.
1: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2: 어이.
1: 출장단 덩쿵 쳐놓고 건너가는데
2: 헐씨구나.
1: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덩쿵이구나. 헐씨구.

우리나라 줄타기의 특징은 관객과 소통을 한다. 뭐 소리라든가 대화를 해가면서 풍자와 해악이 담아있는 그런 연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과 거의 소통을 하면서 줄을 타요. 그게 좀 외국 줄과 우리나라 줄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우리 전통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더 세계 만방으로 퍼쳐서 우리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오존층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함께하고 친환경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자원으로 분별정류 재생하고 안정적 물질로 치환 처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 Resource recovery is the initial stage for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 substances are put into specialized containers. The collected materials go through the equipment, which can separate and purify more than 99% of the pollutants.
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10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을 시작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개발도상 국가들의 폐냉미를 위탁받아 처리해주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강소 기업입니다.
1: The fir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an deal with 2 tons of substances at once. Also, it has built distillation facilities that can cope with 5 tons of materials a day. After about 5 hours, the used refrigerants can be converted into recycled resources, which have the same quality as newly produced refrigerants.
0: 회수된 폐냉미는 가장 먼저 냉미의 종류와 오염 정도를 분석, 분류합니다. 구분 분류된 폐냉미는 폐오일 정발 잔분, 불응축가스, 수분, 산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후 2차 지시 분석을 통해 단일 냉매인지 교차 오염 냉매인지 확인을 합니다.
1: High purity recycled refrigerants are produced after going through the 3 purification stages. The most polluted materials or the ones that are mixed with other materials are purified through batch type and continuous type plants. After separating the mixed materials and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levels, high-quality resources can be produced.
0: 분별 정류는 냉매마다 다른 비등점과 상대 휘발도 차이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혼합된 폐냉매를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는 냉매가 가장 먼저 기화하고 이후 응축 과정을 거쳐 각각의 냉매를 분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15단 회분식 설비와 45단 연속식 플랜트를 통해 교차 오염된 혼합 냉매도 99.5% 이상의 고순도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boosted stud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Based on the thoroughly analyzed infrastructure, the firm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It has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cyclic distillation technolog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distillation methods.
0: 현재 저희는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초금비전 혼합 냉매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클릭 정류와 흡착 분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등점 차이가 매우 작은 냉매 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차세대 분리 기술입니다. 향후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폐냉매를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anks to the accumulated skills, the company has achieved various patents and certificates, and it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cutting-edge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s, the firm aim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0: 폐냉미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불소계 온실가스로 적절히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등록 특허와 고도 분별 정류 플랜트를 기반으로 고품질 재생 냉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ON R2TECH has expanded its sales 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US. Thanks to the strengthened quality control and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0: it has recently signed contracts with global refrigerant providers.
1: 저희 오늘날주택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냉매 회수 재생 처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매출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OWN R2Tech has taken the lead in building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based on its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Hello. 오늘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2: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1: 보라트?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이돌이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저는 제나라고 해요.
3: 제나!
1: 반갑습니다.
2: 이 아이돌 같은 친구가 왔네?
3: 네.
4: 음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2: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3: 아, 저는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1: 싶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3: 하고 싶어요.
1: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3: 저는 힌트 드릴게요.
4: 힌트? 그럼 저희가 맞춰볼게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3: 고제나! 고제나!
2: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리 이렇게 거 있잖아! 그!
3: 아이브! 저는 장우이에요.
4: 혹시 장우원 형님?
3: 네. 네, 맞아요.
2: 장우 형 메이크업? 드디어 해보는 건가?
4: 그 아이돌 메이크업은 약간 정석 아니에요?
2: 정석이죠.
4: 장우원 형님은?
5: 글리터, 핑크 코랄, 젤리 같은 립.
4: 네. 특히 젤리 립이랑 탕후루 립은 약간 유행의 선도자?
5: 화려하고 뽀짝한.
2: 이야기를 하는 동안
3: 네.
2: 또 이걸 붙여야겠죠?
4: 아, 붙어.
2: 붙이는 토너.
1: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지난달?
2: 지난달?
3: 네.
2: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한국말을 잘해.
3: 네, 공부하고 있어요.
4: 한국말 공부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3: 오랜만이에요.
4: 그래. 오랫동안?
3: 네, K-POP 팬이.
4: 아~
3: 네, 팬이라서.
4: 다음 편에는 저희 시트팩을 가지고 올까요?
2: 그러려고, 그러려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예. 자, 이제 한번 돌을 살짝 걷어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촉촉하게 만들려면?
4: 이것도 약간 촉촉한 프라이머인 네. 거죠?
5: 저번이랑 다르게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핑크빛을 내는 오. 약간의 글리터 같은 느낌이 들어간 프라이머예요.
4: 근데 조명을 받으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 약간 하이라이터 넣은 것처럼 되긴 하네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3: 네.
4: 서울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뭐 부산 뭐?
3: 아직 안 가봤어요. 제주 가봤어요?
4: 네, 저 두 번.
3: 아, 진짜로? 와, 너무 부럽다.
4: 너무 좋아요.
3: 부산도 아마 그 인기가.
4: 네, 부산도 진짜 좋아. 억양 다른 거 알아요? 부산.
3: 아, 사투리?
4: 사투리.
2: 사투리.
3: 모하노.
4: 모하노. 어디가노?
3: 어디가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사투리 많이.
2: 맞네, 맞네.
4: 가야 이런 거 있잖아요.
3: 가야.
2: 걔야. 서울말로.
3: 어렵다.
4: 한글말. 한글말 진짜 어려워. 어떤 드라마가 최애예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3: W 알아요?
4: 뭐지?
3: 이종석? 그 평.
2: 이종석?
3: 네.
2: 이종석님 나오는 거?
4: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많이 안 봐서 저보다도
3: 저는 많이 봤어요.
4: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3: 네.
4: 그럼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3: 한강?
4: 한강.
3: 한강.
4: 지금은 사실 한강 피크닉만 가도 너무 좋아서.
3: 가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 피크닉에 커플.
4: 맞아.
2: 커플?
4: 이렇게 K-드라마처럼.
3: 네, 서로 안 가요. 서로 너무 슬퍼요.
4: 너무 슬퍼요. 이거는 모두가 하는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2: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5: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색조를 빡빡 보이게 한번 해보려고.
1: 그건 섀도우인 거예요?
2: 크림 아이섀도우.
4: 노란색도 섞으셨어.
2: 노란색 살짝 섞어서 코랄 받들려고. 아. 또 언더에도 색감을.
5: 장원영 특유의 그 빨간 핑크.
4: 중앙 쪽은 약간 색감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2: 중앙 쪽에 펄을 좀 많이 발려보려고요. 아.
1: 글리터가 딱 올라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2: 자, 이제 아이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1: 장원영님의 아이라인은 약간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2: 약간 좀 두껍게 그리는 두껍게? 편이더라고요.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채우겠습니다.
1: 배우 메이크업 하실 때는 약간 브라운 계열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엔
2: 블랙? 오늘은 조금 더 어둡게.
1: 어둡게. 초집중 모드. 아이는 확실하게 빼주실 예정인 거죠?
2: 네.
1: 그러면 속눈썹은 어떻게 포인트 주실 거예요, 오늘?
2: 오늘 속눈썹은 쫑쫑 도전해보겠습니다.
1: 쫑쫑.
2: 속눈썹을 굉장히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속눈썹. 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털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쓸까?
3: 아니요.
2: 안 쓰죠? 이거 진짜 동양인 특징인 것 같아.
1: 아이래쉬 그 샵에 가서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외국 분들은.
2: 아, 연장.
1: 네, 연장으로. 연장. 뭔가 이렇게 매일 붙이는 거 말고.
2: 마스카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감을 묻혀서.
1: 덜어내서 핀셋을 덜어내서 집어가지고.
2: 이걸 또 여기다 집어가지고 갈 거예요.
1: 확실히 디테일하게 되긴 하네요.
2: 불고대를 한번 갈까?
1: 불고대.
3: 불고대?
1: 불고대. 일단 이렇게 나무, 꽃이랑
3: 오,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 신기하네요. 위험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 이거 완전 빠지게 돼요. 불고대를 하면 고정이 잘 되는 거예요?
2: 속눈썹 결을,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3: 이런 그 스타일, 그 인기가 많죠?
1: 이건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 확실히 깔끔해지긴 하네요, 불고대.
2: 털이 많아가지고 완성돼버렸죠. 럭키비키잖아, 안 붙여도 돼. 왜 산 거지? 안 붙여도 이렇게 붙인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참 다양한 눈이 있네요. 애교살을 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커버를 하면서 애교살을 올려야 되는데.
1: 그럼 제나님 이거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그렸었어요?
3: 사실 그 약간 판단 느낌?
2: 판다? 아, 판한다?
1: 판다.
3: 보통 여기 밑에 약간 어두운 쉐이더.
2: 어두운 쉐이더 잘못 쓰면 안 돼. 이분이 이거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크서클 심해 보일 것 같아. 지금 일단 눈 밑에 펄이 들어간 스틱인데 좀 크림 타입을 발라놓고
1: 글리터도 넣고 있어요.
2: 애교살을 전반적으로 좀 강조를 해보고 있어요. 이 밑에를 조금 컨실러로 발라야겠다.
1: 위에다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2: 네. 아이라이너.
1: 아이라이너? 그림자 지금 해주신 거죠?
2: 그림자.
1: 이거는 어떤 거예요? 뒤트임?
2: 이거는 뒤트임.
1: 뒤트임?
2: 언더 밑에 삼각존 있잖아요. 원영 씨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쫑쫑쫑 해야 되는데.
1: 쫑쫑쫑.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까닥까닥. 언더 속눈썹 타임.
2: 자, 일단 눈화장이 됐고.
1: 그러면 인간점검 타임. 기대되세요?
3: 네.
1: 하나, 둘.
3: 무서워.
2: 짜잔.
3: 뭐야?
1: 처음 해보죠?
3: 와, 신기하다.
2: 너무 예뻐.
1: 신기하죠?
4: 네. 너무 예뻐요.
3: 와, 완전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너무 그러니까 크다.
2: 내 눈이 커요.
1: 예쁘다.
3: 아, 마음이 너무 들어요.
1: 예쁘다. 아직 안 끝났어요.
2: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 이제부터 시작.
3: 기다릴게요.
2: 이제부터는 블러셔가 들어갈 거예요.
1: 원영님은 항상 이렇게 핑크색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3: 빨간색도?
1: 찐템.
3: 블러쉬.
2: 위치는 요즘 눈이랑 되게 가깝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눈 바로 밑에 여기 아까 발라놓은 그 붉은기랑 연결해서.
1: 그리고 요즘 딱 볼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도 좀.
2: 코도 좀 이어지게 하고. 하이라이터가 죽이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터.
1: 핑크핑크.
4: 여기도 이렇게 되게 하이라이터 넣는 거 아니에요?
2: 이걸 해야 돼. 내가 어제 사온 거야.
6: 큐빅인가요?
2: 큐빅입니다. 오.
6: 우와. 그리고 콘서트 갈 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2: 코 노즈 브릿지를 할 거예요.
6: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코 위에 이렇게.
1: 어, 저도요.
5: 그죠 그죠.
2: 점이 어디 있었죠?
6: 점이 눈 밑에 하나랑 그리고 입 쪽에 하나가 있어요.
2: 점을 하나 제니님 찍어볼래요?
6: 제가 또 주근깨를 많이 집에서 찍어봐가지고 할 수 있어요.
2: 됐어? 톡! 좋았어.
6: 좋았어. 점이 진짜 킬포인 것 같아요. 원영님 메이크업에서.
2: 이제 립을 좀 해볼까요?
6: 립 펜슬도 핑크. 오늘은 다 핑크.
2: 오늘은 다 핑크. 핑크 섀도우를 좀 올려볼까?
6: 입술에다가요?
2: 입술에 입술은... 요즘 이렇게 번지게 하는 느낌을 많이 쓰더라고요. 번지게.
6: 오늘 자연스럽게 되네요. 아, 그 뒤에 이제 젤리 립을 만드는 거군요.
2: 네.
6: 이거는 이제 색감이 거의 없는 글로시한 거죠.
2: 완전 거잖아요. 글로스. 핀살 무기가 하나요.
1: 인이요?
2: 소품으로 이걸 샀어요.
1: 너무 귀여운데요?
2: 이게 있어요. 아이돌이지. 이렇게.
6: 그죠.
2: 이게 아이돌이지. 이게.
1: 진짜로.
2: 아이돌.
6: 뱅뱅.
1: 세나님.
6: 뱅뱅뱅뱅.
1: 세나님.

0: 너무 예뻐요.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1: 좋아, 좋아, 좋아. Let's go!
2: Bang, bang!
3: Let's go, let's go!
4: 너무 기대되고요.
0: 자, 여기입니다. 오.
1: 와. 와, 너무 예쁘다.
3: 와. 약과!
4: 너무 맛있어 보이네.
0: 이 금융귤 맛있겠다.
3: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약간 한국 디저트를 또 힙한 카페에서 파는 곳이에요. 또 요즘 또 한국 디저트가 유행이기도 하고 되게 핫하고 외국분들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2: 귀여워.
3: 하나, 둘, 셋. 오케이.
0: 귀여워, 귀여워.
3: 은영님이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5: 야, 여기 맛있다.
0: 밸런스가 좋네, 음식이. 맛있지?
1: 맛있어요.
6: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진짜 공주처럼 기분 받았어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Indonesia's own bank employee,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의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되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울걸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4: 오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노프의 이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6: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6: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5: 네, 이게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5: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굿즈 같이 이렇게 좀 굿즈 같이 나눠드리는
5: 굿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5: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네,
5: 그쵸.
6: 이제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5: 좋아요.
6: 괜찮잖아요?
5: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공부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3: 너무 됩니다.
2: 이현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7: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제가 가나요?
7: 네.
2: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5: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2: 리?
5: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2: 랑!
3: 랑!
2: 와!
5: 야, 이거. 오!
8: 수고하셨습니다.
5: 이게.
8: 어떡하세요?
5: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3: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5: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3: 저희가 이렇게 저단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8: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3: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3: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어디요? 인터뷰만 싹 돌아요?
5: 아니 저
3: 네?
5: 진짜요? 다른 거예요? 뭐예요? 뭐야?
3: 진짜 안 말해줘.
5: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3: 무서운 건 아니죠? 뷰티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3: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난 모르.
3: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9: 네.
5: 예. 안녕. 살아서.
3: 같이 안 가세요?
5: 나 가지 그런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0: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5: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10: 일단 먹어.
5: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0: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5: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0: 우리가 너무 인터뷰 잘해서.
5: 재미가 없나?
10: 다음 걸 가시는 거지.
5: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랬는데.
10: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5: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0: 그래서 끊으려고 해?
5: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0: 우리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5: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0: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우선 상황은 없을 거야.
5: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10: 무서웠어 나.
5: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3: 귀신을 좋아하네.
5: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 궁금한 뭐야 저기 여기야?
3: 그런 거 같은데?
5: 이거 뭐야?
0: 어? 어? 저 보이죠?
4: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0: 보여줘야지.
4: 아,
0: 이...
4: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같이 보자.
4: 아니
0: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4: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먼저 들어가.
4: 왜 형 안 무섭다면서 나왔는데 맨날 먼저 들어가래.
0: 계세요.
4: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7: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7: 네, 이쪽에 앉으세요.
4: 네. 네. 아.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3: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맞춤.
1: 네. 일단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곳이네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 네, 네.
1: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 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이분이 상의는 고명도가 전용도가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1: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되네,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1: 여름쿨 라이트라고.
0: 아.
1: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의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네,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네,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슨?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딨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네. 이게 뭐죠?
2: 식탁 본가요? 아 식탁 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응.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는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게 얼굴
1: 이 여러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2: 아,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아,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어.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어.
2: 자, 다른 거.
1: 네, 그쵸.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 와, 이것도 이게...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어.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어. 웜톤.
2: 웜톤.
1: 쿨톤.
2: 어, 이거 아니다.
1: 어.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저 색이 없나요?
2: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어.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어,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아,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아, 살펴볼 거예요. 네. 네. 빨주노 초판왕보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어,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어, 다크닝이 조금 많이 아, 생기시거든요. 어, 너무 오. 많이 어두워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이네.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어,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2: 봄의 따뜻한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0: 어,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어,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히, 확실하네. 역시
2: 알려놓은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0: 거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자면
1: 어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2: 네
1: 아,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2: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어, 어.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한 피부.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
2: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데이 우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어, 네 쿨톤 어 괜찮거든요.
2: 아 이거 아니다. 아 네. 이거 아니다.
0: 아 이게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 지금 보세요.
1: 그래서 일단 어,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어,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명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2: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어, 진짜요?
1: 네.
0: 이거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2: 아,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2: 오.
1: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맞...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1: 어, 네, 이거예요.
2: 이거요. 어,
1: 네, 밝은 고명도
2: 이걸로 주세요.
1: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어,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리시 톤이에요. 오,
0: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형.
2: 아싸, 어, 나 좋다.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0: 어,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2: 회사에서 하면 돼.
0: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이제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네.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자그마한 친구.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덜어내도 돼요?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춰요.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층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좀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야.
2: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야 되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3: 네네. 어,
1: 여름콜 라이트, 곰보라이트잖아요.
3: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청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3: 네.
0: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0: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1: 뭐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하튼 쌤의 이 정도 리액션은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케이블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2: 짜라라.
0: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쿨 라이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아님 거는 봄브 라이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네.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2: 오! 더 발라야 되나?
0: 오,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ho are the trainer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해금은 두 줄로 된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하다. And make it, make it,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honey. 다다리야, 다다리야, come, honey.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0: 기억과 연합이 돼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1: 어떤 분들은 매운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운 것을 피해야 되겠다.

0: Just looking at spicy food makes your mouth water. Spicy food is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isine. Do you really enjoy it? This restaurant, known as a mecca for spicy food lovers, has been serving the spiciest jjampong noodles in Seoul for 3 decades now. Finishing even a single bowl is a challenge.
1: 7년 전에 왔었는데 서울 놀러 온 김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2: 딱 한 입 먹어봤습니다.
3: 어떠세요?
2: 제가 이때까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매워요.
4: Actually, it was quite easy, but my friends are so worried about me, so I had to stop it. I really like eating kimchi and kimchi jjigae and Ukraine bulgogi and other Korean cuisine.
0: Korean spicy food has captivated taste buds around the world. But the jjampong served here is 1.5 times spicier than Cheongyang chili peppers. It's so spicy that some people even fainted while eating it. Yet, quite a few truly enjoy it.
5: 30년째 이 매운 짬뽕을 하고 있는데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그래요. 이게 먹고 가면 먹을 때는 막 짜증나고 열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막 침이 돈대 이게 짬뽕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와주시니까.
0: One of the iconic spicy foods in Korea is, of course, tteokbokki, or stir-fried rice cakes, the comfort food of many Koreans. This restaurant is famous for its fiery tteokbokki. Customers of all ages seem to be enjoying it. It's possible because this place offers 5 levels of spiciness that customers can choose from.
6: 맨 처음에는 단계라는 게 없을 정도로 한 가지 맛이었는데 이제 워낙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매운 걸 못 드시는 고객분들까지 이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세분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 반반
8: 하고 이거 매운맛이지 오리지널 말고 매운맛?
7: 매운맛
8: 매운맛으로 먹고
7: 제로 사이다.
9: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0: These people have chosen level 5, the hottest option on the menu. What does it actually feel like?
10: 역시 매우니까 맛있는 거 같아요.
11: 맛있는데? 매운가?
10: 매운
11: 맛있는 거 같아요. 매운 걸 먹으면 좀 그러세요.
0: What makes spicy food so attractive to Koreans?

0: 아,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맵찔이다 하는데 그런 거를 이겨내려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음식이 약간 매운 맛이 안 들어가면은 더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1: 매운맛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2: 스트레스 받을 때도 먹고 평소에도 생각나서 먹고 자주 먹는 것 같아요.
3: As spicy food has become a defining hallmark of Korean cuisine, more and more foreign visitors are coming to experience it.
4: 日本のは少ないのと辛くない。辛いけど、また食べたくなる。なんか癖になる。何回でも食べたくなる味が後で残ります。
3: Full of exciting gustatory pleasures, but behind it lies something that isn't actually a taste at all.
5: 전통적으로 맛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각 세포에서 인지하는 어떤 감각을 맛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매운 맛이라는 것들은 입 안에 있는 통증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어떤 일종의 통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보고서... Spiciness isn't a taste, but rather a form of pain. A research team led by physiologist Kim Young-ho is developing a pain therapy that targets the receptors responsible for sensing spiciness.
5: 마약성 진통제가 가진 이런 부작용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래서 이게 MR 부분에서 이게 타겟
5: 이게 TRPV1은 저희가 잘 아는 매운맛의 성분인 캡사이신의 작용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운 것을 먹게 되면 그 기전을 살펴보면 입 안에 있는 TRPV1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캡사이신을 먹게 되면 화끈화끈 너무 뜨겁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43도씨 이상의 온도가 TRPV1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감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 When spicy compounds such as capsaicin enter the mouth, they activate the body's pain-sensing receptors called TRPV1. That's why we feel pain when tasting extremely spicy food. Professor Kim and his team are developing a treatment for chronic pain by regulating this pain-sensing receptor.
7: TRPV1 채널을 과발현시킨 세포에 저희가 미리 형광 시약을 처리해 놓고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한 플레이트고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한 약물을 미리 분주해서 소스 플레이트를 만든 겁니다.
3: This experiment compares the reaction in cells treated with a candidate compound that suppresses the pain response after activating the pain signaling channel using capsaicin. When the pain channel opens, calcium ions flow into the cells, causing them to fluoresce, which allows researchers to observe the pain response.
7: 캡사이신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캡사이신은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는 피크를 보이지만 TRPV1 채널을 억제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아래 보이는 것처럼 피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걸로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TRPV1은 화재 경보기와 같은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 특히 이제 만성 통증 환자들을 보면 이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아무 때나 막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TRPV1을 타겟으로 약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3: The pain receptor TRPV1 has become a promising target for pain therapie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spiciness is a form of pain. And Koreans find pleasure in it. When did Koreans' love of spicy food begin?
8: 한국인과 고추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670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이라는 우리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조리서가 있어요.

0: 그런데 여기에는 고추나 고춧가루가 전혀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670년에 우리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 가운데에서는 고추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 들어왔느냐? 바로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 부산 동네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전국 조선팔도로 퍼지게 된 거죠.
1: Chili peppers were int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id-Joseon Dynasty or even later. Today, however, the spicy taste is one of the defining flavors of Korean cuisine. Koreans' extraordinary love of spicy food grew hand in hand with the country's urban development.
0: 1차 강점기가 지나고 우리가 한국 전쟁을 지나는 아주 그 이 현대의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과 색을 살리는 이런 여유는 사라지고 가진 양념으로 이렇게 그냥 먹을 만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시절을 우리가 이제 1960년대부터라고 본다면 이미 우리는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이 시절을 보내버린 거예요.
1: Spiciness is a familiar part of Korean cuisine today. But Korean ancestors actually preferred a milder, more natural spiciness. These familiar vegetables are known as osinte, or five pungent vegetables.
2: 오신채는요, 입춘쯤 먹는 봄나물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말하고요. 조금 맵거나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것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좀 기력을 돋우거나 또는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채소들을 말합니다.
1: These vegetables could only be harvested when the cold winter was over. Available only in the spring, they were considered precious ingredients by Korean ancestors.
2: 예전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시사철 재료가 충분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먹어봤더니 활력도 돌고 또 식욕도 돋았던 거죠. 특히 좀 자극적이거나 약간 매운맛이 도는 것들은 입맛을 더 돋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좀 경험적으로 알고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With their pungent flavor and warming effect, The osinte vegetables were valued not for intense stimulation, but for their properties to restore vitality. Rich in vitamins and minerals, they provide essential nutrients.
2: 원래 달래는 얼어있던 그 땅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첫 나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먹으면 가장 영양도 풍부하고 향도 아주 진하고요. 맛도 강합니다.
1: Having rich flavors of their own, These herbs require very little preparation. They taste delicious even with just a few simple seasonings.
0: 테퍼 or potentially toxic plants are blanched in water before being lightly seasoned.

0: Dishes made with oshinte have natural pungenc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intense spiciness that modern people enjoy today.
1: 지금 이 100년 안에 이런 자극적인 매운맛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먹어온 거는 자연에서 오는 매운맛이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자극을 쫓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떤 쾌락,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매운맛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Pain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voided. But we continue to crave even stronger levels of spiciness. Pain and pleasure seem to intertwine like an unsolved question. We visited a place where researchers study the connection between pain and the brain. Today's experiment is about capsaicin,

0: Participants consume spicy food to induce pain, and the researchers use MRI scans to observe how the brain processes and responds to it.
1: 이렇게 생긴 매운맛 등이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제 화면 지시문 맞춰서 오른손으로 잘 잡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 시작하겠습니다.
0: A participant lies inside the MRI scanner and consumes capsaicin. What is happening inside the brain at this moment?
1: 이렇게 흑백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이 통증 받는 시기 동안에 이전 시기보다 특히나 값이 높아진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증과 유난히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Even when the same experiment is conducted, different participants show different brain responses. In other words, the same level of spiciness can produce different sensations in different people. Neuroscientist Woo Chung-hun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in and pain. His research shows that the pain we feel may, in fact, be an experience constructed by the brain itself.
2: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통증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이거를 저희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 그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제 통증 경험은 달라지게 되고요.
0: Pain changes depending on how it is interpreted and predicted. Even before eating spicy food, prior experience or simply anticipating how spicy it will be can change the intensity of the pain.
2: 제가 처음 이 매운맛 실험을 캡사이신을 가지고 실험한 게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유독 한두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동안 그런 과거에 핫소스를 먹었던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화적 기억에 의해서 저희의 통증 경험이 변하겠죠. 혀에 분포하는 미각 세포의 뭐 분포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만 당연히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신념, 문화 등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0: It hurts, but it's delicious. This simple expression is, in fact, a kind of reward system created by the brain to protect the body from pain.
2: 통증을 저희 몸이 느끼면 몸에서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방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엔돌핀 같은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아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런 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진통 효과를 위한 어떤 물질들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경험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As pain is not a fixed sensation and is experienced differently by each individual, the same spiciness can be divided into either pain or pleasure, depending on the brain's interpretation. So,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spicy food craze among Koreans who seem to be enjoying the sensation of pleasure?
3: 매운맛 열풍 이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매운 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나는 맵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주변에는. 근데 미디어가 자꾸 매운맛 열풍이라니까 저걸 안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이렇게 서로 대중의 기호 그다음에 미디어의 이런 그 작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0: Then, perhaps what matters is understanding the level of spiciness we prefer and choosing it accordingly. To define the elusive boundaries of spiciness, professors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came together.
4: M3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자 혀 시스템인데 이런 전자 시스템이 그런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멀티플렉스 느낌인데.
0: Physiology and pharmacology, two disciplines working together, have developed a technology to objectively measure spiciness.

0: It was developed because despite the global popularity of spicy food, there has been no objective standard for measuring spiciness.
1: 모든 거에 표준화라는 거랑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표준화가 나라별로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매운맛 자체가 어떤 맛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이다 보니까 관능적인 평가를 어떤 디지털 신호로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After extensive research into standardizing spiciness, a technology that can precisely measure spiciness using a nanobiosensor was developed. This device, known as an electric tongue, allows researchers to quantify spiciness on a scale of 1 to 5.
2: 현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캡사이신 중심으로 그냥 캡사이신 이만큼 있으니까 매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생체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화합물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농도일 때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매운맛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게 요번에 그 표준화했던 그러한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In cell-based experiments, samples of spicy compounds are prepared for analysis using an electronic tongue. Once the prepared spicy solution is placed into the device, its intensity can be measured. The level of spiciness is measured by detecting ions within cellular receptors that respond to capsaicin.
3: 캡사이신이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에 반응을 하면은 이제 전해질에 있던 이온이 그 나노순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압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사이신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압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The reason spiciness is divided into 5 levels is that the stages of pleasurable spiciness perceived by people are relatively accurate. Changes in perceived intensity are shown on an S-shaped curve. Levels 1 and 2 indicate relatively familiar spiciness like kimchi. However, from level 3 onward, perception begins to vary from person to person.
2: 그런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매운맛부터 이제 구간부터 맵다운 느끼니까 나는 이제 여기 이 단계에 머물러야 돼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확실해지게 됩니다.
0: Thanks to this technology that expresses spiciness in numerical scientific terms, spiciness levels can be standardized in the future across the entire food sector, and people will be able to choose them according to their own preferences. Interestingly, this electronic tongue may not only be used for humans, but also for robots.
1: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과 같은 후각과 미각을 느끼려는 것들 아직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운맛의 하나 시작이지만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단맛을 모방하는 이제 뭐 쓴맛을 모방하는 센서들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로봇도 사람과 같이 맛을 느끼고 아 이거 매워 하면서 땀을 흘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같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0: Spiciness can bring both pleasure and pain. It'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a meal without any spicy food.
4: 매운맛이 한국 음식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현대 한국 음식의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 주는데 분명히 기여한 점이 크다.
0: New spicy dishes to satisfy people's cravings will continue to emerge, and research on spiciness will keep expanding. But what matters most is not chasing the spiciness everyone else prefers, but understanding what level of spiciness is right for you and learning how to savor it.
5: 내가 내 음식은 이 기준을 가지고 먹어야지 자꾸 유행이라든지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조금 줏대를 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0: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뭐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기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예. 아, 저기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예, 예, 예. 네.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밤에도...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그렇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올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올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

0: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1: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0: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1: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0: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1: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0: 아직 멀었어.
1: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0: 했어요.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0: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2: 아, 진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0: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2: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0: 네,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2: 황금벼라고 그랬죠.
0: 뭐 황금보리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0: 네, 네,
1: 진짜
0: 네.
1: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0: 그쵸,
1: 없습니다.
0: 근데
1: 그거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2: 그러니까.
1: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2: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전 알고 있습니다.
2: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2: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잰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0: 감사합니다. 네.

0: 아,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우리 점심 먹을까요?
1: That's good idea.
2: 이 식당으로 갈까요? 불고기 먹고 싶어요.
0: 좋아요.
2: 이건 뭐예요?
0: 비빔밥이에요. 밥하고 나물하고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0: 어? 이건 뭐예요?
1: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0: 아, 그럼 오늘 송준 씨 생일이에요?
1: 아니에요. 저는 1월 13일이에요. 와이엇은 생일이 언제예요?
0: 1월 23일이에요. 그럼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어야겠네요.
1: 아, 그럼 좋죠. 아,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역국을 안 먹어요.
0: 어, 왜요?
1: 미역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0: 어? 재밌는데요?
1: 미국 SAT는 언제예요?
0: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내년에 계속 있어요.
1: 한국은 매년 11월에 딱 하루만 수능시험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아, 식기 전에 먹어요.
0: 좋아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자요 공연은 전통 예술을 평생 동안 지켜오신 최고 명인 선생님부터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전승자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한국 무형유산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0: 이번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서 하나의 무대, 전통예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궁중, 민속, 그리고 공동체 등의 7가지 테마로 구성해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1: 분향 헌자구에 하늘을 우르르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조하를 누이 알 있겠느냐. 하미를 제 지내고 하단장중에 참관시여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우리 판소리는 1인 창무 극입니다. 1인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수십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웃기기도 하고 또 화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래서 1인 창무 극. 판소리를 들으면 모든 이치와 삼강오륜이 담겨 있지만은 또 그걸 내가 이해하고 새기면서 들어보면은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판소리가 세계의 으뜸가는 전통음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다양한 그 선조들이 지켜온 그런 정서와 마음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전통 예술에 다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연으로 함께 보여드리면서 세계인들과 그 마음과 시간을 같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내 학춤은 부산 지방의 무형유산으로 동네 지방의 토속춤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인산동 일대에 뻘밭이 돼가지고 학이 많이 서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지방에 있는 옛날 한량들이 더 보니까 학이 노는 것을 보고 결국 어떤 분이 도포를 입고 학 모양을 그 춤을 추었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 괜찮네. 이래서 동네 학춤이 유래가 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출판 한번 벌려보자꾸나.
2: 좋으신 말씀!
1: 올라오긴 올라왔네마는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지 저기였지 저기 천리로다.
2: 그렇지!
1: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2: 그렇지.
1: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2: 어이.
1: 출장단 덩쿵 쳐놓고 건너가는데
2: 얼씨구나.
1: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덩쿵이구나. 얼씨구.

우리나라 줄타기의 특징은 관객과 소통을 한다. 뭐 소리라든가 대화를 해가면서 풍자와 해악이 담아있는 그런 연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과 거의 소통을 하면서 줄을 타요. 그게 좀 외국 줄과 우리나라 줄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우리 전통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더 세계 만방으로 퍼쳐서 우리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냉장고, 냉난방 공조 설비에 사용하고 버렸던 폐냉매 물질이 불러온 기후위기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냉매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자원으로 분별 정류 재생하고 안정적 물질로 치환 처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 Resource recovery is the initial stage for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 substances are put into specialized containers. The collected materials go through the equipment, which can separate and purify more than 99% of the pollutants.
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10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을 시작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개발 도상 국가들의 폐냉미를 위탁받아 처리해 주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강소 기업입니다.
1: The fir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an deal with 2 tons of substances at once. Also, it has built distillation facilities that can cope with 5 tons of materials a day. After about 5 hours, the used refrigerants can be converted into recycled resources, which have the same quality as newly produced refrigerants.
0: 폐수된 폐냉매는 가장 먼저 냉매 종류와 오염 정도를 분석, 분류합니다. 구분 분류된 폐냉매는 폐오일 정발 잔본, 불응축가스, 수분, 산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후 2차 지시 분석을 통해 단일 냉매인지 교차 오염 냉매인지 확인을 합니다.
1: High purity recycled refrigerants are produced after going through the 3 purification stages. The most polluted materials, or the ones that are mixed with other materials, are purified through batch type and continuous type plants. After separating the mixed materials and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levels, high quality resources can be produced.
0: 분별 정류는 냉매마다 다른 비등점과 상대 휘발도 차이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혼합된 폐냉매를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는 냉매가 가장 먼저 기화하고 이후 응축 과정을 거쳐 각각의 냉매를 분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15단 회분식 설비와 45단 연속식 플랜트를 통해 교차오염된 혼합 냉매도 99.5% 이상의 고순도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boosted stud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Based on the thoroughly analyzed infrastructure, the firm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It has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cyclic distillation technolog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distillation methods.
0: 현재 저희는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초금비전 혼합 냉매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클릭 정류와 흡착 분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등점 차이가 매우 작은 냉매 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4세대 분리 기술입니다. 향후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폐냉매를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anks to the accumulated skills, the company has achieved various patents and certificates, and it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cutting-edge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s, the firm aim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0: 폐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불속의 온실가스로 적절히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등록 특허와 고도 분별 정류 플랜트를 기반으로 고품질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On R2 Tech has expanded its sales to over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Onu yakan idol style olmaya bu
2: kadar. Idol style? Idol style oldu ki Erik.
1: Parattı.
2: 아이돌 같은 친구가 왔네?
1: 네. 음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2: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3: 아, 저는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1: 싶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3: 하고 싶어요.
1: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3: 저는 힌트 드릴게요.
1: 힌트? 그럼 저희가 맞춰볼게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4: 권재나. 권재나.
2: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다리 이렇게. 거 있잖아, 그.
1: 아이브!
3: 장원은 처음이에요.
1: 혹시 장원 형님?
3: 네. 네, 맞아요.
2: 장원 형 메이크업? 드디어 해보는 건가?
1: 그 아이돌 메이크업은 약간 정석 아니에요?
2: 정석이죠.
1: 장원 형님은? 글리터.

0: 핑크 코랄 젤리 같은 립. 네.
1: 특히 젤리 립이랑 탕후루 립이 약간 유행의 선도자?
0: 화려하고 뽀짝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네. 또 이걸 붙여야겠죠? 아,
1: 붙어.
0: 붙이는 토너.
2: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지난달? 지난달?
0: 네.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한국말을 잘해.
2: 네, 공부하고 있어요.
1: 한국말 공부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 오, 오랜만이에요.
1: 그래. 오랫동안?
2: 네, K-POP 팬이. 아~ 네, 팬이라서.
3: 다음 편에는 저기 시트팩을 가지고 올까요?
0: 그럴라고, 그럴라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예. 자, 이제 한번 돌을 살짝 걷어내볼까요? 그러면 이제 좀 촉촉하게 만들려면
3: 이것도 약간 촉촉한 프라이머인 거죠. 네.
0: 저번이랑 다르게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핑크빛을 내는 오. 약간의 글리터 같은 느낌이 들어간 프라이머예요.
1: 근데 조명을 받으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 약간 하이라이터 넣은 것처럼 되긴 하네요.
3: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2: 네.
3: 서울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뭐 부산 뭐?
2: 아직 안 가봤어요. 어. 제주 가봤어요?
3: 네, 저 두 번.
2: 아, 진짜로? 와, 너무 부럽다.
1: 너무 좋아요.
2: 부산도 아마 그 인기가.
1: 네, 부산도 되게 좋아.
3: 억양 다른 거 알아요? 부산.
2: 아, 사투리?
1: 사투리.
2: 모하노.
1: 모하노. 어디가노?
2: 어, 어디가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사투리 많이.
0: 맞네, 맞네.
1: 가야. 이런 거 있잖아요.
2: 가야.
0: 가야.
1: 가야.
0: 걔가 걔야.
1: 오.
0: 어, 서울말로.
1: 오.
2: 아, 어렵다.
1: 어려워.
2: 한글말.
1: 한글말 진짜 어려워.
3: 어떤 드라마가 최애예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2: W. 알아요? 뭐지? 이종석? 그
0: 평. 이종석?
2: 네.
0: 이종석님 나오는 거?
1: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많이 안 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2: 저는 많이 봤어요.
3: 오,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2: 네.
3: 그럼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2: 한강?
3: 한강. 지금은 사실 한강 피크닉만 가도 너무 좋아서.
2: 아, 가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 피크닉에 커플.
1: 맞아.
0: 커플.
1: 되게 K-드라마처럼.
2: 네, 서울 안 가요. 서울 너무 슬퍼요.
1: 너무 슬퍼요. 이거는 모두가 하는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0: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색조를 빡빡 보이게 한번 해보려고.
3: 그건 섀도우인 거예요?
0: 크림 아이섀도우.
1: 노란색도 섞으셨어.
0: 노란색 살짝 섞어서 코랄 받으려고.
1: 아.
0: 또 언더에도 색감을. 장원영 특유의 그 빨간 핑크.
1: 중앙 쪽은 약간 색감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0: 중앙 쪽에 펄을 좀 많이 발려보려고요.
3: 아. 글리터가 딱 올라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0: 자, 이제 아이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3: 장원영님의 아이라인은 약간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0: 약간 좀 두껍게 그리는 편이더라고요.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채우겠습니다.
3: 배우 메이크업 하실 때는 약간 브라운 계열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엔
0: 블랙? 오늘은 조금 더 어둡게.
3: 어둡게. 초집중 모드. 아이는 확실하게 빼주실 예정인 거죠?
0: 네.
3: 그러면 속눈썹은 어떻게 포인트 주실 거예요, 오늘?
0: 오늘 속눈썹은 쫑쫑 도전해보겠습니다.
3: 쫑쫑.
0: 속눈썹을 굉장히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우와, 이거는 속눈썹. 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털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쓸까?
2: 아니요.
0: 안 쓰죠? 이거 진짜 동양인 특징인 것 같아.
3: 아이래쉬 그 샵에 가서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외국 분들은.
0: 아, 연장.
3: 네, 연장으로. 연장. 뭔가 이렇게 매일 붙이는 거 말고.
0: 마스카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감을 묻혀서.
3: 덜어내서 핀셋을 집어가지고.
0: 이걸 또 여기다 집어가지고 갈 거예요.
3: 확실히 디테일하게 되긴 하네요.
0: 불고대를 한번 갈까?
1: 불고대.
2: 불고대?
1: 불고대.
3: 일단 이렇게 나무, 꽃이랑.
2: 오,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 신기하네요. 위험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 이거 완전 빠지게 돼요. 물고대라면 고정이 잘 되는 거예요?
4: 통해서 결을,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2: 이런 그 스타일, 그 인기가 많았죠?
3: 이건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 확실히 깔끔해지긴 하네요, 물고대.
4: 털이 많아가지고 완성돼 버렸죠. 럭키비키잖아, 안 붙여도 돼. 왜 산 거지? 안 붙여도 이렇게 붙인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참 다양한 눈이 있네요. 애교살을 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커버를 하면서 애교살을 올려야 되는데.
3: 그럼 제나님 이거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그렸었어요?
2: 사실 그 약간 판단 느낌?
4: 근데?
0: 아, 파만다.
4: 판다.
2: 보통 여기 밑에 약간 어두운 쉐이더.
4: 어두운 쉐이더 잘못 쓰면 안 돼. 이분이 이거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다크서클 심해 보일 것 같아. 지금 일단 눈 밑에 펄이 들어간 스틱인데 좀 크림 타입으로 발라놓고
3: 글리터도 넣고 있어요.
4: 애교살을 전반적으로 좀 강조를 해보고 있어요. 이 밑에를 조금 컨실러로 밝혀야겠다.
3: 위에다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4: 네. 아이라이너.
3: 아이라이너? 그림자 지금 해주신 거죠?
4: 그림자.
3: 이거는 어떤 거예요? 뒤트임?
4: 이거는 뒤트임.
3: 뒤트임?
4: 언더 밑에 삼각존 있잖아요. 원형 C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쫑쫑쫑 해야 되는데.
3: 쫑쫑쫑.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까닥까닥. 언더 속눈썹 타임.
4: 자, 일단 눈화장이 됐고.
3: 그러면 인간점검 타임. 기대되세요?
2: 네.
3: 하나, 아, 둘.
2: 무서워.
4: 짜잔.
2: 우와.
4: 어, 뭐야?
1: 너무 예쁘죠?
2: 우와, 신기하다.
4: 너무 예뻐.
1: 신기하죠? 너무 예뻐요.
2: 와, 완전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너무 그러니까 크다.
4: 내 눈이 커요.
1: 오, 예쁘다.
2: 아, 마음이 너무 들어요.
1: 오, 예쁘다.
3: 아직 안 끝났어요.
4: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3: 이제부터 시작.
2: 기다릴게요.
4: 이제부터는 블러셔가 들어갈 거예요.
3: 원영님은 항상 이렇게 핑크색을 많이 올리시는 핑크. 것 같아요.
2: 빨간색도?
1: 찐핑.
2: 블러셔.
4: 위치는 요즘 눈이랑 되게 가깝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눈 바로 밑에 여기 아까 발라놓은 그 붉은기랑 연결해서.
3: 그리고 요즘 딱 볼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도 좀.
4: 코도 좀 이어지게 네. 하고. 하이라이터가 죽이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터.
3: 핑크핑크.
1: 여기도 이렇게 되게 하이라이터 넣는 거군요.
4: 이걸 해야 돼. 내가 어제 사온 거야.
3: 큐빅인가요?
4: 큐빅입니다.
3: 오. 우와. 그리고 콘서트 갈 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4: 코 노즈 브릿지를 할 거예요.
3: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코 위에 이렇게.
2: 어, 저도요.
1: 그죠, 그죠.
4: 점이 어디 있었죠?
3: 점이 눈 밑에 하나랑 그리고 입 쪽에 하나가 있어요.
4: 점을 하나 제니님 찍어볼래요?
3: 제가 또 주근깨를 많이 집에서 찍어봐가지고 할 수 있어요. 됐어?
4: 톡! 좋았어. 좋았어.
3: 점이 진짜 킬포인 것 같아요. 원영님 메이크업에서.
4: 이제 립을 좀 해볼까요?
3: 립 펜슬도 핑크. 오늘은 다 핑크.
4: 오늘은 다 핑크. 핑크 섀도우를 좀 올려볼까?
3: 입술에다가요?
4: 입술에 입술은... 요즘 이렇게 번지게 하는 느낌을 많이 쓰더라고요. 번지게.
3: 완전 자연스럽게 되네. 그 뒤에 이제 젤리 립을 만드는 거군요.
4: 네.
3: 이거는 이제 색감이 거의 없는 글로시 향.
4: 완전 글로스. 핀살 무기가 하나 있어.
3: 인이요?
4: 소품으로 이걸 샀어요.
3: 너무 귀여운데요?
4: 이게 있어야 아이돌이지. 이렇게.
3: 그죠, 그죠, 그죠.
4: 그럼 이게 아이돌이지. 이게.
3: 진짜로.
4: 아이돌.
3: 뱅뱅.
1: 제나님.
3: 뱅뱅뱅뱅.
1: 제나님.

0: 너무 예뻐요.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1: 좋아, 좋아, 좋아. Let's go!
2: Bang, bang!
3: Let's go, let's go!
4: 너무 기대되고요.
0: 자, 여기입니다.
1: 와, 너무 예쁘다.
3: 약과!
4: 너무 멋있어 보이네.
0: 연기율 맛있겠다.
4: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약간 한국 디저트를 또 힙한 카페에서 파는 곳이에요. 또 요즘 또 한국 디저트가 유행이기도 하고 되게 핫하고 외국 분들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5: 귀여워.
3: 하나, 둘,
4: 셋. 오케이.
5: 귀여워, 귀여워.
4: 은영님이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5: 야, 여기 맛있다.
0: 밸런스가 좋네, 음식이. 맛있죠?
1: 맛있어요.
6: 오늘 너무 재밌어요. 완전 진짜 공주처럼 기분 받았어요.

0: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불세기 선거라. 선다.
0: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툰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깨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보이그룹 원앤오프 이시원 와이언님 오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유걸들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4: 라이션!
3: 안녕하세요, 원앤오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앤오프의 이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5: 아무래도 이제 KBT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5: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4: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4: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0: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1: 아 네, 굿즈같이 이렇게 네, 좀 굿즈 나눠드리는
0: 같이 살보면 어떨까라는 오,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대박 내면 되잖아요.
1: 그죠 그죠. 네,
0: 그쵸.
2: 이제 저희 뷰티오너프가 잘 된다면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좋아요.
2: 괜찮잖아요?
0: 좋으시죠?
1: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오네노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2: 너무 됩니다.
1: 이션님 가실까요? 아니면은 와이언님?
3: 와이언님 가시겠습니다. 아,
0: 제가 가나요?
3: 아, 네.
1: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아!
4: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1: 리?
4: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1: 랑!
2: 랑!
1: 와! 네.
0: 야 이거 오
5: 잘했습니다.
0: 야 이게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2: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0: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
2: 저희가 이렇게 절단이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0: 네 너무 영광이었고
3: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2: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또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은
2: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0: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뭐, 어제요? 저... 인터뷰하면 싹 돌아요?
0: 아니 저
2: 네? 진짜요?
0: 아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2: 진짜 안 말해줘.
0: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2: 무서운 건 아니죠? 위치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0: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2: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0: 아 난 모르
2: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0: 무서운 거라고? 아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예. 예. 안녕. 살아서
2: 같이 안 가세요?
0: 누가 가지고 온 거? 왜 따로? 안녕.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6: 금강산도 19경이야.
0: 아 형은 먹기만 해 도대체.
6: 일단 먹어.
0: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6: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0: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체어?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6: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0: 재미가 없나?
6: 다음 걸 가시는 거지.
0: 아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6: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것 같아.
0: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난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6: 그래도 끊으려고 해?
0: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6: 우린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0: 그치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6: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슨 상황은 없을 거야.
0: 맞아. 나 제작 발표할 때 나 진짜로 무서웠어.
6: 무서웠어 나.
0: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2: 귀신을 좋아하네.
0: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어두컴컴한 게 뭐야 저기 여기야?
2: 무슨 건데?
0: 이거 뭐야?
2: 저 보여줘.
0: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2: 보여줘야지.
0: 아,
2: 이...
0: 아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2: 같이 보자.
0: 아니.
2: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0: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먼저 들어.
0: 왜 형 안 무섭다면서 왜 나왔는데 맨날 먼저 들어가래?
2: 계세요.
0: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7: 네, 이쪽에 앉으세요.
0: 네. 네.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2: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맞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네.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네.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2: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요, 저명도가요?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2: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2: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2: 이거는 핀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쵸.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아이고, 심각한 건 아니고 그런...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 쿨.
1: 여름 쿨.
2: 퍼스널 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다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 맞추면은.
1: 아, 그 한정적이니까.
2: 네, 막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아,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1: 여름 쿨 라이트라고.
0: 아,
1: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네. 자리 이동하실게요.
0: 오!
1: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에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네,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오,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스?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에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네. 이게 뭐죠?
2: 식탁보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2: 턱받이인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언니.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느낌.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네요.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이거. 일단 이거 계절천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2: 여름
0: 이 얼굴
1: 이 여러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2: 아, 아니다.
1: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2: 어, 이것도 아닌데?
0: 이거 아, 애매해.
2: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1: 어.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2: 네.
1: 어. 다른 거. 네, 그쵸.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2: 이거다. 그나마.
1: 쿨톤.
2: 아니다.
1: 쿨톤이 와, 이것도 이게...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어.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어. 웜톤.
2: 웜톤.
1: 쿨톤.
2: 어, 이거 아니다.
1: 어.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0: 색이 없나요?
2: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0: 저 색이 없나요?
2: 쌤, 한 많았는데요. 안 남았어요.
0: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1: 아,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아, 네, 아, 부담 없이 그냥 아. 보시면 되세요.
3: 그거 가볍게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1: 아, 그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0: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아, 지금
2: 난관이다.
0: 난관이다.
2: 컬러 인생
0: 찾으셔야 난관.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1: 일단 대체적으로 네. 어.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어,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아,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0: 네네.
1: 어,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0: 네.
1: 빨주노 초파나무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0: 네.
1: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어,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어, 다크닝이 조금 많이
0: 아,
1: 생기시거든요. 어, 너무
0: 오.
1: 많이 어두워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0: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1: 네.
0: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2: 나도 받지 않겠어.
1: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0: 레드.
1: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2: 스트롱이네.
1: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0: 네.
1: 어,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어, 그래서 고객님은 봄, 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0: 봄, 웜, 스트롱.
1: 네.
0: 와, 제가 또 헬스도 하는데.
2: 봄의 따뜻한 그... 힘센 가이.
1: 네.
0: 힘센 가이. 이제 형 기대된다.
1: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2: 저는 좀 이렇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1: 그림자 안 지게요? 이렇게 볼게요.
0: 어,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2: 어,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0: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1: 네.
0: 아, 확실히, 확실히 안 해. 역시
2: 아, 이런 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0: 거 맞아 맞아
2: 감사합니다
1: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0: 안 지게 하잖아 그렇죠
1: 어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1: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2: 네
1: 아,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2: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2: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1: 쿨톤이에요
2: 네
1: 어, 어.
2: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1: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2: 쿨하면 쓰러워.
1: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가요?
2: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1: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어, 내 쿨톤 어 괜찮거든요?
2: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0: 아 이거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찾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2: 거 지금 보이세요.
1: 그래서 일단 어,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이 강해요. 어, 명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2: 명도.
1: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천이에요.
0: 나쁜 거 같아.
2: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1: 네, 이거 쿨톤 천이에요.
2: 어, 진짜요?
1: 네.
0: 저 선생님 의심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1: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쿨톤?
0: 형 괜찮아?
1: 이게 이선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2: 아, 별론데?
1: 이거 별로예요?
2: 네.
1: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2: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1: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2: 쿨이긴 한데.
1: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2: 멋진 쿨.
1: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2: 오.
1: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2: 네.
1: 그리고
2: 아, 이거다.
1: 조금 밝아진 거고요.
2: 네네.
1: 좀 더 밝아진 거고요.
2: 이거다.
1: 가장 맞아. 밝아진 거.
2: 아, 이거네. 어,
1: 네, 이거예요.
2: 이거예요.
1: 네, 밝은 고명도
2: 컬러.
1: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 리시 톤이에요.
0: 오, 어두운 컬러를 피해야 되네.
2: 아싸, 와, 저 마음에 들었어요.
0: 가져가도 돼요?
1: 네, 안 돼요.
0: 어, 그쵸.
2: 네, 지신 거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괜찮아요.
1: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0: 저 머리가
2: 이런 거 회사에서 하면 돼.
0: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네? 어.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로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1: 네.
0: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업만 해요.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좀 덜어내도 돼요?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겔 맞죠,
0: 네.
2: 이거?
0: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cm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렇죠.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어,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다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 네.
1: 어 여름 콜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이야?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거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사장아가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유선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색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기 쌤의 이 정도 리액션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K-뷰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선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봄브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그리고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ork and train is coming to our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대표님, 저희가 지금 망옥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망옥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거예요?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망옥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예.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 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 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그렇죠. 받아들인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거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 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0: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2: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죠.
2: 뭐 황금보리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2: 네, 네,
1: 진짜
2: 네.
1: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2: 그쵸,
1: 없습니다.
2: 근데 그거
1: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시.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3: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가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이렇게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2: 진심입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어? 이건 뭐예요?
1: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0: 아, 그럼 오늘 송준 씨 생일이에요?
1: 아니에요. 저는 1월 13일이에요. 와이엇은 생일이 언제예요?
0: 1월 23일이에요. 그럼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어야겠네요.
1: 아, 그럼 좋죠. 아,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역국을 안 먹어요.
0: 어? 왜요?
1: 미역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0: 어? 재밌는데요?
1: 미국 SAT는 언제예요?
0: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내년에 계속 있어요.
1: 한국은 매년 11월에 딱 하루만 수능시험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아, 식기 전에 먹어요.
0: 좋아요.

0: honors are cherished. A park in the heart of the city provides a public space for citizens. There, you will find the 1,500-year-old Apgaksu ginkgo tree, a tangible cultural asset of Chungbuk province.
1: 우리 청주시는 1,5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죠. 지리적으로도 우리 그 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빛나는 직지가 바로 이곳 청주에서 탄생했고요.
0: Chungju is rich in history and culture. A factory built here after South Korea gained independence hummed along for 60 years. What happened to the place now after it served its purpose? Introducing Chungju's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hat was realized after a long debate on whether to raise the old factory site or preserve it. Now it shows a path forward for similar cases.
1: 1946년,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담배 공장입니다. 면적만 해도 약 14만 제곱미터. 였고요. 근로자들이 한때는 약 4천 명 정도가 그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1년에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큰 담배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청주 인근에 많은 분들이 특히 시골 농촌에서는 담배 농사를 졌다는 얘기죠. 담배 농사를 져서 이곳으로 납품을 하면 여기서 이걸 담배를 생산해서 이제 전국으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 수출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렇게 드넓은 공장 건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기계화 때문이죠.
0: Hardly known or seen nowadays, this tobacco factory greatly contributed to Chungju's economy in the 1960s. When the factory doors closed in 2004, all of it came to an abrupt halt. Machines no longer ran and workers were gone. The bustling place became an empty shell of what it once was.
2: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폐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칙칙하고 또 주변에는 그 향락적인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 해서
3: 90년 후반쯤에 이제 이쪽에 슬슬 공장이 정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옆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근처에 이제 풀도 좀 많이 나고 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혐오스러운 장소.
4: 또 여기가 희한하게 비둘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비둘기가 떼지로 다니면서 비둘기 분비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깃털 같은 게 엄청 하여튼간 지저분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장소였었죠.
0: Once an economic engine for the area, the factory was left abandoned without a purpose. Perhaps it was inevitable for people to forget its existence.
1: Buried in 곳에 비둘기와 비둘기똥, 그 켜켜이 쌓인 담배 냄새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약 10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공예 비엔날레를 하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세계의 예술인들이 주목을 하게 됐죠. 사실은 그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부시고 아파트를 지면 주변에 집가가 오르고 상권이 형성될 테니까

0: 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시민의 꿈을 담고 시민의 어떤 그런 그 이 사사로운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거를 한번 좀 결론적으로는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자. 아트 팩토리의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자라는 데 합의가 된 거죠.
1: Carrying out a makeover of an old tobacco factory into a cultural space was a long process. To harmonize an old factory with art when the two are on opposite spectrums wa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during the makeover.

0: 문제는 리모델링 할 때 기본적인 핵심 가치.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이 그 공간에 대한 역사성과 스토리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이 담배 공장은 석탄을 뗐을 겁니다. 석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계를 돌렸겠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뗐죠. 그럼 기름을 떼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굴뚝 옆에 지하에 보일러실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굴뚝이 있는데 공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굴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굴뚝의 규모는 곧 공장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적어도 이 굴뚝만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 그래서 굴뚝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여기가 담배 공장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센터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나 문화재조청 본관 그다음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이게 다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1: And accessible to anyone who seeks the arts and culture.
2: 사실상 이것은 근대 문화거든요. 50년, 6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근대 문화를 파괴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파괴해서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게 하나 쫙 있어서 뭐 서로 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뭐 현대박물관도 내려오고 또 이 건물이 공예적 어떤 문화의 창고로서 활동하게 되니까 이 마을이 무지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폐건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뭐 문화의 어떤 뭐 장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볼거리, 들을거리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지 않냐.
1: They say valleys and rivers can change in 10 years. And here we have what was once a tobacco factory transformed into a cultural hub in Cheongju in the span of 10 years. A place that provided stable jobs now lets people enjoy creative pursuits. To see what makes Dongbu Changgo charming, you have to look deeper inside.
0: I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동부창고인데 동부창고는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동부창고만 만평 정도가 됩니다. 한 개 공간은 뭐 생활문화센터, 또 공연연습장, 그다음에 뭐 카페,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창의예술교육공간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90% 이상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옛 청주 연초제조창 본관, 낡은 건물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바라건대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을 좀 특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함께 여기서 머무

0: 부르면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 꿈을 꾸는 정말로 시대가 원하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With the passage of time in a changing world, value-added industries are changing as well. The makeover of Dongbu Changgo is an example of a modern art factory. Instead of churning out cigarettes, the place now creates art and culture, showing the new values that people appreciate today.
2: (2013년에) 청주시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동부창고에 대한 이제 리모델링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2014년부터 10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동부창고가 시민예술 놀이터 문화예술 공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1: The naming of Dongbu Changgo is a nod to its past. While keeping ties to its past after its renovation, the site used to be in the east wing of the factory complex. The space demonstrates a strong legacy. In addition, the building names around Dongbu Changgo have a peculiar characteristic.
3: 저희 좀 동부창고에서 특이점으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부창고 각 동의 번호가 옛날에 사용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부창고는 시공과 철거를 반복해서 현재 그 각 동의 이름이 34동, 35, 36, 37, 38, 6, 8동 총 7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1: Dongbu Changgo has the purpose of making arts and culture a part of the lives of the locals. People can freely swing by for a cup of coffee and appreciate the art. That itself is a cultural experience. When the locals come here, they are making art an integral part of their lives. Local artists are able to show their works as well.
3: 동부창고 팔동 카페 씨는 협업과 문화재생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960년대에 그대로 사용했던 목재 트러스가 천장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카페 테이블, 그리고 벽면의 작품, 그리고 미디어 모두 지역 예술 작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구상해 만들어진 카페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창고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폐목재 그리고 전등 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카페 씨는 다양한 음료 판매와 더불어 마켓 그리고 팝업 스토어,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청주 시민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One of the reasons behind making Dongbu Changgo was to foster creativity among the locals. By calling it an arts playground instead of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it focused on the purpose of encouraging individual-led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Because in our childhood days, a playground was full of fun where dreams were boundless. Engaging in arts and culture does not have to result in something impressive. Even small achievements can bring happiness.
2: 최근 지역 산업이 이제 경제나 예술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저희 동부창고는 문화로 있는 시민 예술 놀이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인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서 예술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한 시민, 더

0: 좋은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동부창고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동부창고 is operated by the locals.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m to expand their artistic horizons and create their own artistic worlds based on their own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Even the regular flea market days held at Dongbuchango are organized by citizens who are free to use the space. The space brings creators and consumers of art and cultural content can meet in the closest possible way.
2: 이 행사는 오늘 처음이에요. 1회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청주에 그 공예 쪽이로나 아니면 시민 쪽으로 재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더 보태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합의되는 이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Local citizens do not have to go out of their way to enjoy culture and art. As a cultural space that is readily accessible to people, it supports them in their creative pursuits where they are empowered to become the artist or creator they always wanted to be.
3: 저는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여기 옆에 초등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약간 폐허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이제 문화 단지로 바뀌면서 제가 애들 오케스트라 연습장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변화를 되게 잘 봤는데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너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되게 자주 오고 있는 편이에요.
1: Building 34 is another community-based space that has a wood workshop. For those who do not have access to woodwork tools and equipment, the shop makes its equipment available to all folks. This embodies the spirit of making cultural pursuits easily accessible.
4: 사실 이 목공 예실은 제가 초창기 준비할 때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기계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아무 거리낌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목공에 대한 부분은 시민 누구나라든지 아무나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Building 35 in Dongbuchango is a space reserved for concert rehearsals. In the individual music practice rooms, you'll see citizens practicing their instruments together in small groups.
5: 옆으로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한 마디 끝나고 다시 해볼게요.
1: Now, performances are given by citizens who took music lessons here and practiced their skills.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how Dongbuchango supports creative pursuits.
6: 겉모습은 아직도 왜 그 좀 오래된 모습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아 청주 이런 데도 있었구나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게 돼서 아 참 좋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악기 특성상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리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As Dongbuchango bustles with artistic activities led by local citizens, it is also enriching their lives.

0: Pursuing a meaningful life in the same amount of time allotted to everyone. While collaborating and reaching towards wider horizons, the citizens of Chungju create art all around Dongbu Chango.
1: Dongbu Chango가 지금 보셨지만 되게 예쁜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회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공연, 버스킹 이럴 때 네, 동부 창고 많이 이용하죠.
2: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뭐 여기 잘 살고 있었지만은 이용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여기를 또 이용하게 됐는데 오 너무 좋아요. 지금 서 있는 이 무대에서도 3년 전에 저희가 사용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공간이 조금 더 생겨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뭐 너무 좋은 자리, 장소에 위치가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0: 동부 창고, an arts playground for citizens. Once an old factory warehouse, it now drives the local economy as a bustling hub for arts and culture. The past site has given Dongbu Chango a legacy that courses through it today. And the artistic aspirations built upon it represent new values for today and tomorrow.
3: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우리 문화조유창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문화조유창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고 문화조유창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꿈이 생겼고 또 문화재유창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등등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되게 그 이 문화와 예술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공간이고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산업, 콘텐츠랑 이어져서 예, 청주를 정말 새로운 100년을 이끄는 예, 새로운 어떤 그 이 미래를 여는데 상당히 중요한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청주의 정말로 자긍심으로 거듭난 거죠.
0: despite being abandoned for years and losing its vibrancy, the old tobacco factory made a comeback under a renovation that preserved its past.
4: 동부 창고 bring a fresh momentum.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egan Megan hot and Megan Megan hot. 뿅뿅 hot and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tami. Yes, tatami. Tatami, tatami, come, tatami.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Hee-seong Yongguwon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보이그룹 모네로프 이션 와이언님 오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 개편 프로그램을 이끌어줄 서혁을 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둘, 셋,
4: 라이션!
3: 안녕하세요, 오늘오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오프의 이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와이어스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5: 아무래도 이제 K-뷰티를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1: 아이돌이면 외모 필수, 외모 관리가 필수잖아요.
5: 그렇습니다.
1: 뷰티 팁이란 게 있을까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저 또 이제 따로 씁니다. 아침에 따로, 저녁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루틴을 가져가고 있어요.
4: 네, 이제 운동, 이너 뷰티라고 하죠. 운동으로 조금 이제 땀을 빼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게끔 했던 것 같아요.
1: 와이언님 몸이 또 너무 좋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온앤오프 공약

0: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1: K-뷰티를 알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이제 제품을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0: 굿즈같이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
1: 굿즈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좋은데요?
1: 대박 내면 되잖아요.
0: 그죠.
2: 이제 저희 뷰티원앤오프가 잘 된다는 빨리랑 모든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추천받은 제품들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1: 좋아요.
2: 괜찮잖아요?
1: 좋으시죠?
0: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아주 알찬 홍보였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2: 너무 됩니다.
0: 이현님 가실까요? 아니면 와이언님?
3: 와이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가 가나요?
0: 네. 제가 오케이, 와이언 렛츠 고.
4: 아름다운 이제 아리랑 TV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0: 리?
4: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0: 랑!
2: 랑! 와!
5: 야, 이거. 오!
6: 수고하셨습니다.
5: 이게.
6: 어떡하세요?
5: 이게 뭐 크게 할 줄 몰랐네.
2: 아니,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5: 저 아무것도 몰랐어.
2: 저희가 이렇게 저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5: 네, 너무 영광이었고.
7: 자꾸 나만 시키면 어떡해.
2: 미안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의 본능이랄까? 좀 뭐랄까 무거운 자리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5: 오케이. 그러면은
2: 국장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5: 맞아, 바로 인터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 어디요? 인터뷰 한번 싹 돌아요?
5: 아니 저
2: 네? 진짜요?
5: 다른 거예요? 뭘 해요? 뭐야?
2: 진짜 안 말해줘.
5: 이거 맨날 안 말해줘. 우리 뭐 하는지 맨날 현장에서만 알아. 일단
2: 무서운 건 아니죠? 뮤지랑 공포랑은 상관없잖아요.
5: 오늘 안 그래도 비 오는디?
2: 오늘은 너로 가는 거야.
5: 난 모르.
2: 무서운 거일 수도 있거든?
5: 무서운 거라고? 난 모르겠다. 일단 타자.
8: 제가 알려드리니까.
5: 예. 예. 안녕. 살아서.
2: 같이 안 가세요?
5: 나 가지고 있는 거. 왜 따로. 안녕.
9: 아니, 우리. 어디 가니? 형. 알아? 형 정보 들은 거 있어?
10: 금강산도 식구경이야.
9: 아, 형 먹기만 해 도대체.
10: 일단 먹어.
9: 일단 먹고 힘내야 되니까.
10: 먹어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9: 오늘은 인터뷰 안 하네 그래도. 채워? 비도 오고 그러는데 조금.
10: 그래도 인터뷰 잘해서.
9: 재미가 없나?
10: 다음 걸 가시는 거지.
9: 너무 잘해서 이제 좀 못하고 좀 그래야 그랬는데.
10: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제 그런 뷰티로 가는 거 같아.
9: 자극적인 뷰티? 그러면 무서운 거 하나? 일단 가서 우리도 파이팅 있게 또 찍어봅시다. 우리 글로벌한 또 이제 팬분들을 위해 K-뷰티 알리기 위해 또 이제 한번 힘써보자고. 하나 둘 셋, 나 파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10: 그래서 끊으라고 해?
9: 아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곧 도착하니까. 곧 도착하니까, 알았지?
10: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단련된 게 있잖아.
9: 그렇지. 우린 단련이 돼 있잖아. 우리 10년 차야.
10: 그리고 아까 그 제작 발표보다 무슨 상황은 없을 거야.
9: 맞아. 나 제작 발표회 때 난 진짜로 무서웠어.
10: 무서웠어, 나.
9: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지만.
11: 야, 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2: 귀신을 좋아하네.
11: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오지. 뭔가 오죽쿵쿵한 뭐야 저기 여기야?
2: 무슨 건데?
11: 이거 뭐야?
2: 저 보여줘.
11: 이곳이 이뻐진다는 그곳인가?
2: 보여줘야지.
11: 왜 이래?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대본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2: 같이 보자.
11: 아니
2: 이곳이 예뻐진다는 그곳인가?
11: 그곳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먼저 들어.
11: 왜 형 안 무섭다면서 나왔는데 맨날 먼저 들어가래.
2: 계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 복도와 다른 이미지야. 와.
12: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12: 네, 이쪽에 앉으세요.
11: 네. 뭐야?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2: 딱 느낌 오잖아. 우리 뷰티 MC인데 딱 느낌 오잖아. 여기가 뭐야?

0: 정확하게 커스텀 K뷰티가 뭐예요?
1: 일단 커스텀 K뷰티는 나만의 맞춤이거든요.
2: 네.
1: 맞춤 일단 정상. 네. 와우. 뭔가를 따라하거나 대중적인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0: 네.
1: 나한테 맞춰진 거 컬러라든지 이라든지 보고
0: 그럼 나만의 그러면 나만의 색감과 나만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고 싶네요.
3: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좋아요.
1: 기본이 퍼스널 컬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에서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드리고
0: 네.
1: 진단 이어서 들어갈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내 신체 피부톤이랑 가장 조화로움을 이루는 컬러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 이미지로는 보지 않고 피부 스킨 컬러 하나만 보고 찾아드릴 거예요.
3: 네. 좋아하는 거랑은
1: 네, 별개예요.
0: 별개예요?
1: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울리는 조화로움 이루는 컬러로 갈 거고요. 내 명도랑 채도를 찾아드릴 거거든요.
0: 네.
1: 지금 입으신 상의는 고명도가요, 전용도가요?
2: 고명도죠?
1: 어두운
2: 조명도죠?
1: 네, 맞아요.
3: 잘못 말했어요.
1: 네.
0: 잘못 말했구나.
1: 그래서 오늘 내 명도가 어디고 내 채도가 어딘지 알게 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일단 진단하기 전에 워드로브 체크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1: 일단 평소에
3: 있는 거?
1: 네, 즐겨 착용하시는 상의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3: 이거는 큰가요?
0: 이거는
1: 이제 레드 컬러인데 레드도 웜레드, 쿨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 네. 이건 쿨레드네요, 딱 보니까.
1: 이거 쿨레드예요.
2: 그렇죠.
0: 오.
2: 제가 뷰티 MC거든요.
0: 아, 네. 나도 MC인데?
2: 자, 오, 맞네.
0: 어때요? 심각한가요?
1: 아니요, 심각하진
0: 않아요. 아, 이게 뭐, 네. 뭔가 이거... 네. 뭐,
1: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 아직 결과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결과 보고 평소에 내가 잘 입고 있었는지 두 분 좀 비슷하네요?
2: 네
0: 약간 둘이 좀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1: 일단 보면은 겨울 위주로 착용하고 계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겨울이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네.
2: 전 사실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했었거든요.
1: 아 예전에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2: 네. 여름쿨.
1: 여름쿨.
2: 썸머쿨가 있네요 제가.
1: 가을.
2: 가을.
1: 어두운 가을. 여름 진단 받으셨는데 반대로 생활하고 계셨네요.
2: 아 사실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1: 한정적이니까
2: 네, 분홍색 입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0: 분홍색?
1: 아, 꼭 분홍색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여름쿨 라이트라고.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볼 거고
0: 네.
1: 퍼스널 컬러 진단 하러 자리 이동하실게요. 네, 일단 측색기로 피부톤 측정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내 피부톤에 붉은기, 옐로우기, 밝기 알아볼 거예요.
2: 근데 저희가 비밀이거든요.
1: 네.
2: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0: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 근데 이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도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1: 원래는 이제 민낯에 하면 가장 좋지만은 네. 어쨌든 이제 옐로우기랑 이런 거 확인해보는 과정이라서 괜찮습니다.
2: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1: 네.
2: 이거 나왔어.
1: 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랑 목이랑 톤 차이는 4 정도 나시거든요.
0: 네.
1: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비슷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기랑 옐로우기랑 봤을 때 옐로우기가 약간 높으신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좋은 건가요?
2: 몇 점이죠? 와이어슨?
0: 그 피부톤이 이제 베스트.
2: 그런 게 어디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그 워너비가
1: 아니 피부톤 베스트는 없어요.
0: 없어요?
1: 모두 다 내 신체 피부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백인 흑인 빵인 다 다르잖아요. 베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옷이랑 헤어 컬러 전부 다 가리고 진행할 거거든요.
0: 네. 이게 뭐죠?
2: 식탁 본가요? 아 식탁보래 그
0: 애기들
2: 빠진가요?
1: 네 이제 케이프인데 요거 컬러. 네.
2: 응애.
0: 애기 된 기분인데?
2: 좋은데?
1: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도 다 가릴 겁니다.
0: 헤어 컬러도요?
1: 네.
2: 이거 완전 이거
0: 약간 급식 그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같이
2: 시간 주머니.
1: 그래서 일단 계절천으로 먼저 가볍게.
2: 아예 안 받아주시지 마.
0: 아예 자기 스타일 아니시면 안 받아주시네요.

0: 괜찮아요.
1: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2: 그러면은 이거. 일단 요거 계절 선으로 한번 가볍게 먼저 살펴볼게요.
1: 여름.
3: 이게 여름이에요.
2: 이 여름 아니에요. 아. 보시는 거는 고채도 컬러예요. 네. 엄청 진하고 선명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채도의 웜톤 컬러예요. 그리고 고채도의 쿨톤.
1: 아, 아니다.
2: 다시 한번 볼게요. 웜톤.
1: 이것도 아닌데?
3: 이거 애매해.
1: 쿨톤. 이건 아니다. 아예.
2: 아예. 일단 고채도로 봤을 때는 쿨톤 아니니까는 네. 좀 다크닌 형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시거든요. 네.
1: 자, 다른 거. 보여.
2: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명도예요. 웜톤.
1: 이거다. 그나마.
2: 쿨톤.
1: 아니다.
2: 쿨톤 이것도 약간 조금 창백해 보이시긴 하시거든요. 네.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저채도로 네. 청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청탁은 아니다. 맑고 이제 탁함이거든요. 네. 웜톤.
1: 웜톤.
2: 쿨톤.
1: 이거 아니다.
2: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4: 저 색이 없나요?
1: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4: 저 색이 없나요?
1: 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4: 저 색이 없는 무색인가요?
2: 일단 이건 가볍게 보는 용이에요.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세요.
5: 그거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2: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4: 지금 쌤도 지금 쌤도 지금
1: 난관이다.
4: 난관이다.
1: 컬러 인생
4: 찾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2: 일단 대체적으로 네. 탁한 컬러는 확실하게 좀 워스트 느낌이 나시고요. 네. 고객님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가 좀 잘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볍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가장 일단은 잘 받는 컬러로 보여집니다. 네, 상세 진단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네. 빨주노 초판 한번 제가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네. 앞에는 따뜻한 컬러 위주로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표현이 잘 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뒤편에 지금 그린 컬러부터 다크닝이 조금 많이 생기시거든요.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객님 따뜻한 컬러가 잘 받으신다고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4: 제가 따뜻한 남자긴 해요.
2: 네.
4: 형이라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1: 나도 받지 않겠어.
2: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퍼스널 컬러로 나오셨거든요.
1: 레드.
2: 일단 요거는 스트롱이라는 톤이에요.
1: 스트롱.
2: 네, 스트롱. 예요. 스트롱은 이제 거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명도는 중명도고 채도는 고채도고요. 그래서 고객님은 봄웜 스트롱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4: 봄웜 스트롱.
2: 네.
4: 와, 제가 또 헬스도 가는데.
1: 봄에 따뜻한 힘센 가이.
2: 네.
4: 힘센 가이. 우리 형 기대된다.
2: 네, 그러면은 바꿔서 이제 또 진단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빼드릴게요.
1: 저는 좀 이게 또 그림자 안 지게 하게 해주세요.
2: 그림자 안 지게요. 노력해 볼게요.
4: 나한테는 그 그림자 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자기 할 때는.
1: 이거 같은데요? 이 색 같은데요?
4: 혹시 MBTI 가 T이신가요?
2: 네.
4: 아, 확실하네. 역시
1: 알려면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4: 거 맞아 맞아
1: 감사합니다.
2: 그림자 안 지게 그림자 안 지려면
4: 안 지게 하잖아.
2: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2: 이거 진짜 괜찮으세요?
1: 네.
2: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
1: 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2: 쿨톤이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1: 네, 근데 저는 쿨톤이에요.
2: 쿨톤이에요?
1: 네. 원래 피부 색깔이 그 성격에 따라간다고 들었거든요.
2: 피부 색깔이 성격이 어떻게 따라가요?
1: 쿨한 피부.
2: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따라?
1: 쿨가이 나가신다. 간다. 와 이거다.
2: 자 이번에는 쿨톤의 고채도예요. 네 쿨톤 괜찮거든요. 이선이 웜쿨이랑 지금 채도로 봤을 때는 쿨 쪽이 조금 더 조화로운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온도. 밝은 걸로 고명도 먼저 볼게요. 자, 밝은 쿨톤의 전이에요.
4: 나쁜 거 같아.
1: 웜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쿨 맞아요?
2: 네, 이거 쿨톤 전이에요.
1: 진짜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
2: 네, 이런 거를 지금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밝은 님이 찾으셨던 그 쿨톤이거든요?
1: 별론데?
2: 이거 별로예요?
1: 네.
2: 아까 쿨 호소하셨잖아요.
1: 쿨인데 다른 컬러 없어요?
2: 이게 둘 다 쿨이에요. 둘 다 쿨이에요. 그 웜톤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1: 쿨이긴 한데.
2: 네. 컬러... 어떤 쿨을 찾으시는 거예요?
1: 멋진 쿨.
2: 지금 이거 되게 명도가 높은 컬러들이거든요. 고객님은 명도 높게 쓰시는 게 좋아요.

0: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오.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다 쿨톤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아, 이거다. 조금 밝아진 거고요. 네네. 좀 더 밝아진 거고요.
1: 이거다.
0: 가장 맞아. 밝아진 거.
1: 아, 이거네?
0: 어, 네, 이거예요.
1: 이거요?
0: 네, 밝은 고명도 컬러. 지금 요게 다 밝은 쿨톤의 선들이에요. 오, 요게 나이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스. 이거는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 쿨라이트의 화이트리시 톤이에요. 오,
2: 어두운 컬러를 해야 되네, 형.
3: 아싸, 어, 나 좋다. 저 마음에 들었어요.
2: 가져가도 돼요?
0: 네, 안 돼요.
2: 어, 그렇죠.
3: 형님, 지신 거 아니시죠?
0: 네, 아니에요.
2: 괜찮아요.
0: 네, 요거 빼드릴게요. 그래서 테이블로 이동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2: 저 머리가...
3: 회사에서 하면 돼.
2: 공부하러 왔구나.

0: 네, 그러면은 내 피부 톤에 맞춰서 커스텀 뷰티 어, 일단 팩트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어.
1: 오, 저희가 하나요? 직접?
0: 네, 직접 만드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천연 재료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거예요.
2: 오, 좋은 거네요.
0: 네, 맞아요. 천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천연이라서 방부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짧아요. 3개월.
1: 3개월?
0: 네,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어, 네. 맨날 쓸 수 있는 거니까. 로즈플로러 워터부터 넣을 거예요. 네. 8.5형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5형이 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색깔 이 작은 친구? 선생님 놀라셨잖아.
2: 아, 죄송해요. 좀 덜어내도 돼요? 간다.
1: 센서티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2: 그럼.
0: 네, 조금씩 조심히 넣어주시면서 넣으면은 양 맞출 수 있어요.
2: 알로에 베라기를 맞춰요.
0: 네. 네.
2: 1.5형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4.8cm 넣었어요? 4배를 넣으셨는데? 그러면 이거 좀 덜어낼게요. 이게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2: 어, 그쵸, 그쵸, 그쵸.
0: 네, 이만큼 덜어낼게요.
2: 이, 어, 이 정도 괜찮죠?
0: 정확해요. 나이스. 좋아요. 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우동생이죠?
0: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0: 선생님 잘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다 녹여드릴 거고요. 이거 네. 녹여내거든요. 네.
0: 어 신기해. 파운데이션 이게 쿠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컬러 그걸 넣네.
2: 됐어.
0: 우와 얘 진짜 파운데이션 색깔이다.
1: 엄청 잘 하셨는데요?
2: 오케이 완벽.
1: 그러면은 쿠션은 완성됐어요.
2: 와.
0: 와.
1: 자 이제 쿠션 다 만들었으니까요. 퍼스널로 나온 거에 맞춰서 커스텀 틴트 또 만들 거거든요.
0: 네네. 어
1: 여름 콜라이트, 곰보 라이트잖아요.
0: 네.
1: 일단 두 분 다 공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넣을게요.
0: 네. 이 피마자가 립스틱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조금만 넣어야겠는데, 이건? 재밌다.
0: 야, 이거 주방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1: 주방에 왜요?
0: 고춧가루인 줄 알 것 같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컬러를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0: 아, 사장님이 틴트를 만들게 될 줄이야.
2: 그러니까.
0: 이렇게
1: 네.
0: 남자 둘이서 올 때도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1: 여자친구랑 와요.
0: 커스텀 KBT가 해외에도 있나요? 이렇게 커스텀하시는?
1: 있기는 있을 건데 한국만큼 조금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님은 통에 넣을게요.
0: 통 되나요?
2: 우와 완전 핑크팅이네.
1: 그리고 와이어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와이어님도 넣을게요.
2: 네.
0: 근데 저는 또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제품에 색깔만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리얼이네요.
1: 네, 완전 내가 색을 다 조합해서
0: 진짜
1: 만드니까.
0: 어쩌면 저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세요?
1: 충분히 가능하죠.
0: 아, 여기서 쌤의 이 정도 리액션 최고의 리액션이었어.
2: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
1: 네, 외국인 고객님 네. 이런 거 K-뷰트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2: 진짜요?
1: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화장품 네.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루 많이들 오시고 엄청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0: 눈 빠질 뻔했네. 우와!
2: 우와!
1: 일단 이사님 거는 여름 콜라이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밝은 컬러 쓰셔야 되고 너무 진하고 선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와이어님 거는 봄브라이트 나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좀 선명해야 돼요.
2: 네.
1: 그리고 웜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나고 그래서 좀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립 컬러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2: 더 발라야 되나?
0: 뭐야 좋다.
1: 충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쿠션이랑 틴트 네, 퍼스널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다 완성되셨습니다.
2: 와!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1: 아니.
0: 이렇게 커스텀 뷰티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2: 네, 이렇게 또 이제 하면서 느꼈지만 뷰티 레벨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작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2: 예.
0: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2: Yeah. Work and train your commentary on career. I hope you guys enjoy the making cosmetic and find your personal color.
0: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함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돌아 가자 공연은 전통 예술을 평생 동안 지켜오신 최고 명인 선생님부터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전승자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한국 무형유산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0: 이번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서 하나의 무대, 전통예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궁중, 민속, 그리고 공동체 등의 7가지 테마로 구성해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1: 분향 헌자구에 하늘을 우르르 독축을 하는 뒤 이 충문조화를 누이 알이 있겠느냐. 3일을 제 지내고 하단장중에 잠관시어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받고 박상일을 거둔 흉흉으다 딱 붙이고 장막 밖으로 통통통 남경산을 넘어 상류를 바라보니 강철.
2: 우리 판소리는 1인 창무 극입니다. 1인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수십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웃기기도 하고 또 환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래서 1인 창무 극. 판소리를 들으면 모든 이치와 삼강오륜이 담겨 있지만은 또 그걸 내가 이해하고 새기면서 들어보면은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판소리가 세계의 으뜸가는 전통음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다양한 그 선조들이 지켜온 그런 정서와 마음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전통 예술에 다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연으로 함께 보여드리면서 세계인들과 그 마음과 시간을 같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춤은 부산 지방의 무형유산으로 동네 지방의 토속춤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인산동 일대에 뻘밭이 돼가지고 학이 많이 서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지방에 있는 옛날 한량들이 더 보니까 학이 노는 것을 보고 결국 어떤 분이 도포를 입고 학 모양을 그 춤을 추었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 괜찮네. 이래서 동네 학춤이 유래가 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출판 한번 벌려보자꾸나.
2: 좋으신 말씀.
1: 올라오긴 올라왔네마는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지 저기였지 저기 천리로다.
2: 그렇지.
1: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2: 그렇지.
1: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2: 어이.
1: 출장단 덩쿵 쳐놓고 건너가는데
2: 헐씨구나.
1: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덩쿵이구나. 헐씨구.

우리나라 줄타기의 특징은 관객과 소통을 한다. 뭐 소리라든가 대화를 해가면서 풍자와 해악이 담아있는 그런 연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과 거의 소통을 하면서 줄을 타요. 그게 좀 외국 줄과 우리나라 줄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우리 전통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더 세계 만방으로 퍼쳐서 우리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Refrigerants i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pollution. Common refrigerant substances are thousands of times more potent than carbon dioxide. Oon R2Tech has created new environmental values by collecting and recycling used refrigerants. We look into Oon R2Tech, which has built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that can reduce carbon emissions. Oon R2Tech is located in Pohang,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built a large-scale commercial cyclic distillation column with a height of 5.5 meters. It can deal with 25 cubic meters of used refrigerants per hour.
1: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환경기업 오은 R2Tech은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냉난방 공조 설비에 사용하고 버렸던 폐냉매 물질이 불러온 기후위기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냉매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자원으로 분별 정류 재생하고 안정적 물질로 치환 처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0: Resource recovery is the initial stage for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 substances are put into specialized containers. The collected materials go through the equipment, which can separate and purify more than 99% of the pollutants.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10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을 시작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개발도상 국가들의 폐냉미를 위탁받아 처리해주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강소 기업입니다.
0: The fir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an deal with 2 tons of substances at once. Also, it has built distillation facilities that can cope with 5 tons of materials a day. After about 5 hours, the used refrigerants can be converted into recycled resources, which have the same quality as newly produced refrigerants.
1: 회수된 폐냉매는 가장 먼저 냉매 종류와 오염 정도를 분석, 분류합니다. 구분 분류된 폐냉매는 폐오일 정발 잔분, 불응축가스, 수분, 산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후 2차 지시 분석을 통해 단일 냉매인지 교차 오염 냉매인지 확인을 합니다.
0: High purity recycled refrigerants are produced after going through the 3 purification stages. The most polluted materials, or the ones that are mixed with other materials, are purified through batch type and continuous type plants. After separating the mixed materials and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levels, high quality resources can be produced.
1: 분별 정류는 냉매마다 다른 비등점과 상대 휘발도 차이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혼합된 폐냉매를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는 냉매가 가장 먼저 기화하고 이후 응축 과정을 거쳐 각각의 냉매를 분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15단 회분식 설비와 45단 연속식 플랜트를 통해 교차 오염된 혼합 냉매도 99.5% 이상의 고순도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boosted stud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Based on the thoroughly analyzed infrastructure, the firm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It has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cyclic distillation technolog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distillation methods.
1: 현재 저희는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초금비전 혼합 냉매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클릭 정류와 흡착 분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등점 차이가 매우 작은 냉매 성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4세대 분리 기술입니다. 향후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폐냉매를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accumulated skills, the company has achieved various patents and certificates, and it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cutting-edge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s, the firm aim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1: 폐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불속의 온실가스로 적절히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등록 특허와 고도 분별 정류 플랜트를 기반으로 고품질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ON R2TECH has expanded its sales 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US. Thanks to the strengthened quality control and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it has recently signed contracts with global refrigerant providers.
1: 저희 ON R2TECH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냉매 회수 재생 처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매출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ON R2TECH has taken the lead in building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based on its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또 고생했네, 언니라고.
2: 응? 안녕하세요.
3: 고생 많이 했어.
2: 어, 잘 계시죠? 와, 오랜만이에요.
3: 바쁜데 시간 내서 또 왔네.
4: 여보세요?
2: 아,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쿠킹 클래스 시작했어요. 네. 전국장도 만들 거예요.
3: 잘 왔어요? 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집 가서 장 맛을 보면 음식 맛을 가늠한다. 장이 음식 맛을 다 좌우하죠.
4: 와, 진짜 맛있어요.
3: 조셉이 아마 우리 집다니면서 청국장 먹은 지도 7년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고 느끼고 해서 잘할 거예요.

0: 그러니까.
1: 진짜 높죠?
2: 진짜 네. 높다. 이게 실제로 와서 보니까 훨씬 높네요, 이게.
1: 맞아요.
3: 근데 저기에 그 글씨가 있던데요. 이게 밑으로 감이 갈수록 삐뚤었는데.
2: 어, 그러네?
3: 네, 무슨.
2: 그러네?
3: 무슨 뜻일까요?
1: 백제가 사실 망하게 된 게 어. 나당연합이라고.
4: 나당?
1: 들어보셨죠?
2: 나당연합 들어본 것 같은데?
1: 네.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 그 당시에 당나라가 시간이 많이 촉박했나봐요.
2: 시간이 없었구나. 빨리 어디를 더 갔어야 됐구나.
1: 네, 그래서 비석을 직접 세우는 대신에 그래서 그냥 이 탑에다가 당나라가 멸망시킴! 적어버리자!
2: 아 진짜요? 아, 그게 그거예요?
1: 저, 네!
5: 그럼 백제의 탑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1: 아, 백제의 현재 나무 석탑은요 두 개입니다. 두 하나가 오. 여기 부여에 있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네. 하나는 익산! 네,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아, 그래서 딱 두 개! 백제의 석탑이 딱 두 개 지금 남아있습니다.

0: 여기가 백제 박물관인가 봐요.
1: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 백제의 사비성을 그대로 재현해 놨대요.
0: 사비성이요?
1: 네, 성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 놨대요.
0: 아.

0: 우와.
1: 사, 저게 사비궁인 거죠, 저게?
2: 사비궁?
0: 눈물이 나네. 천 가운데 정, 전.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궁전이다, 여기. 네, 여기서
1: 천정전.
0: 이제 네, 건물에서 일을 한다, 천정전이다.
1: 근데 분위기는 약간 그 조선시대에 있는 경복궁이랑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경복궁이랑 개인적으로 좀 다른 게 경복궁은 오방색이라면 여기는 오관색인 것 같아요.
1: 오관색?
2: 네, 오관색. 그 오방색이 뭐냐면 오방색은 좀 비비드한 컬러고 여기는 좀 파스텔 느낌 나는.
1: 아, 좀 더 연한.
2: 네, 연한.
0: 채도가 좀 빠진.
2: 네, 맞아요.
1: 그게 약간 절제. 아까 그 오지크. 아, 잠깐만, 뭐지? 아, 이름이 뭐였죠? 거미블루
0: 화이불치.
1: 화이불치.
2: 아,
1: 거미블루 화이불치.
0: 그러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진 않다. 거미블루. 아. 네, 그 다음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다치하진 않다.
3: 와, 여기 옷도 불씨.
4: 어머, 뭐야, 이거?
0: 우와. 우와. 어? 평상복.
4: 왜?
2: 어, 이거 옷이. 우와. 되게 고구려 복식 느낌 나는데? 어,
4: 색깔 톤 자체가 진짜 아까 보미가 말한 대로
0: 오관색?
2: 어, 오관색?
4: 오관색? 오관색?
2: 파스텔 톤. 근데 또 핏도 그렇고 뭔가 고구려 양식이랑 많이 비슷해.

0: 아니에요? 장난감?
1: 이거?
2: 아, 네. 잠깐만! 헌터 씨! 헌터 씨!
3: 맞아요.
2: 헌터 씨한테 딱 맞네, 요 느낌이.
3: 그럼 제 이름이 사냥꾼인 만큼.
2: 사냥꾼인 만큼?
3: 네, 제가 쓰고 있습니다.
0: 근데
2: 약간 그 반지의 제왕의 레고.
0: 괜찮아.
2: 일단은 자세나 이런 멋있는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레골라스 느낌 약간.
0: 아, 레골라스.
3: 아, 자세. 자세. 레골라스. 어, 알겠습니다.
2: 자.
0: 오, 힘은 좋으신데? 우와! 오, 힘은 좋으신데? 우와!
2: 자, 이제 이도 씨.
4: 제가 보니까 이 자세를 앞을 보면 안 됩니다. 몸은 옆을 향하고.
2: 와. 근데 일단 자세는 돼 있어. 일단 자세는 돼 있어.
4: 아무도 없어. 아, 아니, 안 돼. 아, 인정.
2: 인정.
5: 1등하고 2등 하신.
2: 네. 이도 씨랑 헌터 씨. 네.
5: 이따가 따로 선물을 드릴게요.
2: 와!
3: 오, 반을 주신다.
2: 선물 있었어요? 아, 뭘 더 열심히 했어, 감독님.
4: 최선을 다 하시던데요?
2: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색깔이 되게 예쁘다, 색감이.

0: 집에 가요.
1: 어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명을 내리옵소서.
2: 전하. 송정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1: 저 몇 번 하시는 거예요?
2: 전하, 저희에게 뭐 시키실 일이 있사옵니까, 전하?
3: 상갑하셨나요?
1: 어? 에?
2: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전하?
3: 상갑하셨나요?
4: 상가 패션을 가져오라고요?
3: 아니요, 저 배달 시켜달라고요.
2: 아, 배달? 배달. 어떤 걸로 주문해드리옵니까, 전하?
3: 오늘은 치킨으로 간다.
2: 아, 치...

0: 엄청 높다.
1: 혹시 여기가 어디일까요?
2: 여기가 능사라는 사찰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능사 5층 목탑이에요.
0: 아, 여기도 5층이구나.
2: 이게 높이가 38m나 되거든요.
1: 38m.
2: 느낌도 안 오죠?
1: 네.
2: 그게 요즘 건물을 치면은 한 13층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우와.
2: 그 시절에 이 13층짜리 목탑을 지은 거예요.
1: 우와.
2: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는 못을 안 쓰고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었대요.
1: 튼튼해 보이긴 해요. 뭔가
3: 그럼 진짜 실제 백제 사람들은 이거를 받겠네요, 그러면?
2: 그렇죠, 받죠. 만들고, 받고, 즐기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4: 네. 너무
0: 예쁘다.

0: 대학로를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걸 지금 재현해놓은 거, 제작 과정을 공방에서 재현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왜 백제의 문화재,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동대학로.
1: 제일 가장 대표적인.
2: 금동대학로를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0: 그게 향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향을 피우려면은 그 향이 머물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죠.
1: 와,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거구나. 네.
0: 그리고 이 금동대학로는요, 금동.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그 보면은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어요.
2: 네, 네.
0: 그 당시에 이제 불교와 도교적 세계관을 넣은 것들이 뭐 악사라든가 동물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 그게 엄청난 백제의 기술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1: 고구려도 그런 게 있어?
3: 고구려도 아마도 문화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백제랑 고구려가 연관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도 아마 이렇게 엄청 문화재가 뛰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엄청, 그렇죠. 네,
3: 너무 궁금해요.
1: 네. 아, 근데 있으면 진짜 구경 가고 싶긴 하다. 고구려의 또 문화 예술품과 또 백제, 또 신라 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면 더 재밌을
3: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진짜 엄청 넓다.
1: 그렇죠.
0: 여기 안에가.
2: 이쁜 건물도
0: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걸었는데 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제?
1: 엄청 고파요.
0: 네. 이제 밥을 먹긴 해야 될 것 같은데.
2: 좋아요.
1: 뭐 먹죠?
0: 뭐 좋아해요?
1: 밥이요.
0: 그냥 밥. 그냥 한식파.
3: 쌀밥.
0: 아, 쌀밥파.
3: 아, 너무 좋죠. 저 사실 밥이 좀 먹고 싶긴 해요. 어?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뭐야?
0: 뭐야? 뭐야?
3: 너 뭐야?
0: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3: 네. 쌤. 저희 어? 멤버예요.
0: 예?
3: 같은 멤버예요.
0: 진짜로?
3: 이거 타고 왔어?
4: 제가 사실 헌터가 오늘 혼자 부여 와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따라왔거든요.
0: 같이 온 거예요?
3: 네. 진짜?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4: 따라왔습니다, 제가.
0: 말도 안 돼. 있다.
3: 말도 안 돼.
4: 아니, 제가 예. 진짜 팬이거든요.
0: 저요?
4: 네.
0: 아, 진짜요?
4: 쇼박스 채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0: 아, 정말요?
4: 할래볼래, 할래볼래. 이거 진짜 좋아해서.
0: 저를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밥 먹을래, 말리?
4: 먹을래, 말리?
0: 먹을래, 말리?
4: 먹을래, 말리?
0: 먹을래, 말리?
4: 먹을래, 말리?
0: 지금 안 먹으면 매매기니?
4: 매매기니?
0: 오케이! 렛츠고! 빨리 밥 먹을래! 오케이!

0: 기분이 어때?
1: 나 떨고 있니?
0: 오늘 컨셉은?
1: 생태 탐험가.
0: 하고 싶은 말?
1: DMZ로 떠나자. 안녕하십니까? 군위생태원 보호지역팀의 팀장 신현철입니다. 보호지역팀은 우리나라의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 같은 국가보호지역과 해안서구, DMZ 같은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생물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변화상 보호지역의 발굴, 자연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MZ는 지난 7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한반도의 그 원형적인 경관과 지형을 가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멸종위종, 희귀 동식물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70년 동안 자연 생태계가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0: 네, 보통 생태계 조사는 특정 지역의 지형과 식생, 그리고 그곳에 분포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DNG 조사는 동부, 중부, 서부로 나뉘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일반 지역 조사는 그 조사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그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DMZ 같은 경우는 군인의 인수로에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서 지름지의 출입구인 그 남방 한계선 통문을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기 직전 신원과 반입 장비에 대한 확인을 절차를 거치고 방탄모, 방탄조끼, 그다음에 조사자 표식을 착용을 한 이후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군인의 경호를 받아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경로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DNG는 다양한 멸종 야생생물들이 서식을 합니다. 구토 면적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약 24%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미나 사냥노루, 사냥, 버드가지 등 약 108종의 멸종위중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DMZ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생태조사 장비에서도 멸종위중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반달가슴곰은 군인의 목격담 등 서식 가능한 가능성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이 복원 또는 사육개체인지 야생개체인지 확인해보자 이 사진 한 장으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대 조사가 실시하였습니다. DNG가 비록 분단의 아픔을 가진 상징적인 곳이지만 우리나라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저는 가슴에 남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DMZ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도 그곳에서는 자연적인 산불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내는 산불,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군사 장비, 시설 등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합니다. 정밀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런 관련된 지자체나 관련 기관한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곧 생태계 보전 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게 저는 더 많은 박사님들과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런 좋은 조사 결과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When we think of places where we can experience the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reflect on peace and reunification, which destinations come to mind?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travel across South Korea in search of inspiring stories of peace and reunification waiting to be discovered along the way.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터줏대감 김지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1: 예,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인재를 모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그 저희 통일부랑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3: 예, 광화문 필통이라고. 네. 예.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쭉 진행된 프로인데 네. 거기 2년 동안 MC를 했어요.
0: 이야, 그리고 또 정말 이런 분이 한국에 있었나? 정말 선을 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 이분은요, 북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다. 정재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저희 출연자셨어요.
4: 네, 출연자. 초대돼서 그때 네. 6년 전에 뵀었죠. 네,
3: 2020년 네. 봄.
5: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 달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4: 감사합니다.
1: 촬영 분위기 되게 좋네요.
0: 그러게요. 어, 여기 테이블 위에 이거 남자분들은 좀 익숙하신가요? 이게 바로 전투 식량이 좀 요즘 현대화된
3: 그러니까요.
0: 거예요. 네. 요즘은 이걸 뭐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3: 모르죠, 제가.
0: 요즘은 이거를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3: 그렇죠.
0: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전쟁 때문에 생긴 이 음식이 가장 평화로운 여행지에서 쓰인다는 사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1: 이 봉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군빵색이에요. 전투식량은.
0: 아, 그래요?
1: 오리지널 색은 카키색으로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 아,
1: 이게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와우. 와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했구나.
3: 저희 때는 이 전투식량은 군 생활뿐 아니라 저한테 강렬한 기억 두 개가 있어요.
0: 어? 말해주세요.
3: 하나는 뭐냐면 94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한참 다닐 때 그때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할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엄청나게 그때 많이 했어요. 부탄가스, 물,
1: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3: 집에다가 이제 급하게 먹어야 될 것, 뭐 사발면. 네. 거의 이제 전투 식량, 전쟁 식량인 네. 거죠, 그게.
1: 그쵸.
3: 두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0: 어머.
3: 예, 도쿄에서 지진을 겪었어요. 저 진도 8 이하 겪은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예, 그 아는 교수님 댁에 가서 구급 피난 장비?
0: 네.
3: 그게 집마다 있는 거예요.
1: 아.
3: 일본은 지진 나면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피난백에
1: 아, 네,
3: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용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와. 식량들이 집에 딱 구비가 돼 있어서 저에게는 이 물

0: 물건의 의미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두렵고 그런 상황이 연상되는 물건인데
1: 저 이걸 보면 덥거나 추운 느낌이 확 나요.
0: 그러니까 군생활.
1: 왜냐면 한여름에 막 그 훈련 받으면서 이걸 먹거나 한겨울에 동절기 훈련 가서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여행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2: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 근처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정말 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0: 2, 3년 전에는 평화가 가까이 있기보다는 평화의 반대말이죠. 폭력. 굉장히 두려운 상황. 오물풍선 날아오고 막 포탄도 바다로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전방이 조용하잖아요.
2: 그렇죠.
0: 가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일상이라는 게 조금씩 그렇게 평화롭게 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1: 최근에 전쟁의 빈도나 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랑 완전히 체감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2: 저는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 해보니까 저는 혐오가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0: 무지, 그러니까, 무지.
2: 그렇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그곳에 일단 안 가봐서인 것 같아요.
0: 접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네. 않았기 때문에.
2: 그래서 참 저는 일단 가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직접 가보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게 DMZ인 것 같아요. 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가까운데 지방에서
0: 맞아요,
2: 이 DMZ
0: 맞아요.
2: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0: 맞아요.
1: 우리가 DMZ라고 하는 공간은 직관적으로 분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2: 네.
1: 잘 가지 못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0: 두려움과 공포를 맞는 상황들이 굳이 DMZ와 관계된 그 남북 대결로만 초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확대됐으면 좋겠다. 확대될 수 있다. DMZ를 이제 벗어나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하고 가자.
2: 네.
0: 이제 파주는 많이 가봤으니까 서대문 형무소 가자면 사람들 반응이 거기가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가 평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미래에 분단된 남과 북이 있었을까요? 분단된 한반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선대한테도 되게 부끄러워지고 우리 후대들한테도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서 하게 되면 서대문 형무소도 평화와 통일을 특히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서대문 형무소는 그냥 독립운동 답사지
2: 맞아요. 예,
0: DMZ는 평화 통일 답사지
2: 네.
0: 그걸 제가 이제 인문학적으로는 장소성의 영역화라고 하거든요.
2: 네.
0: 특정한 장소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시키려는 욕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넌 이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게 보통 팻말에 써 있죠.
2: 강압적이네요.
0: 근데 이제 그 공간에 가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2: 네.
0: 우리가 예를 들면 땅굴에 가서 북한의 남침야욕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땅굴에 가서 야, 이 굴을 파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을까. 이 남북의 대치와 상황이 왜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장소성의 의미, 장소의 의미, 장소성이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확장을 좀 해보자.
1: 그러니까 중국의 접경 지역이 있어요. 1800km로 이제 교수님도 가보고 저도 가보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뭉클하거나 소름 끼쳐하는 곳이 딱 두 공간이 있어요. 하나가 백두산. 그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2: 네.
1: 또 하나가 여순 감옥. 안중근 선생께서 거기서 사형으로 돌아가신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사형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안중근 선생이 그 사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집필을 하시고 남북은 향후에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국가로 가야 우리는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충돌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죽기 며칠 안 남겨놓고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남북에 우리는 지금 분단된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저때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후손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놀랐거든. 그래서 김진아 교수님 책 보면 그런 마음들이 되게 절절하게 이렇게 나오는 대목들이 되게 많아요.
2: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갔을 때 느껴

0: 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저는 장소의 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갔을 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경험이 왠지 정재훈 작가님은 있을 것 같아요.
2: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3: 저희는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판문각이라 그래요. 아. 군인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 문만 열면 북한이어서 그렇대요.
1: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훌쩍훌쩍 하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다들 계시는 거예요.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페인팅 작가 왕선정입니다.
1: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왕 작가를 안 지가. 첫인상이 약간 좀 어둡다 그랬을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약간 거칠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사를 졸업하고 전문사로 또 제 스튜디오에서 있어서 꽤 오랜 시간 관찰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점차 변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죠. 약간 거칠었던 어떤 사람이 약간 이렇게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데 한 10여 년 정도를 제가 지켜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작업으로도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가요 굉장히 늦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이제 혼자서 창고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작업실이 거의 쓰레기통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충격적이었대요. 근데 아마도 왕선준 작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우질 않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군산에 여인숙이라는 레지던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몇 개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결과 보고전하러 내가 갔다가 우연히 유리창 안으로 작업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지? 자, 진짜 독특하다 이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0: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근래 봤는데 글쓰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한다. 근데 더 내가 잘하는 거는 그림 그리기다. 좋아하는데 잘하기까지 하는 걸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나는 화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때쯤부터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은 했던 것 같고 진짜 마음을 굳힌 거는 중학교 때쯤 처음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어요. 그게 살바도르 달리였고 에곤 실레, 마티스, 그리고 파울 클레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림 보면 막 이게 너무 좋다 못해 불안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막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그 감정들이 진지하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감정?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좋아했던 작가들이 다 페인팅 작가였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코나를 되게 좋아해요. 성화 그림들인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 텍스처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막 이코나에서만 오늘 그 상징적인 그 도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성화를 좀 많이 접하면서 페인팅이 가진 물성에 대해서 좀 많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화가라면 페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1: 저도 뭐 작은 팬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뭐 색깔의 독특함 같은 게 있어요. 보색을 쓴다든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깔 그리고 형광 색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색깔 같은 것들을 천연덕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있는 사물을 갖다 그대로 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린다는 거죠. 두 가지가 아마 왕선준 작가의 특징 같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밀도 있는 화면을 갖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색깔과 색깔 사이에 선이 있는데 그 선들을 갖다 이렇게 채운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들 때 탄광기법이라고 중간중간을 채워넣는 방식이 있거든요. 나는 유화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물감들을 갖다 이렇게 믹서하면서 비루한 일상을 그리는 것 같아요. 꼭 아름답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촌농처럼 사람들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초현실적인 느낌? 왕선준 작가 옛날에 자료를 갖다 보니까 자기가 보색을 갖다 쓰는 게 독성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에는 색깔이 더 화려하대요. 생각해보면 시사점이 많이 있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반어적인 게 있는 거죠, 그 안에.
0: 제 그림은 흔히들 말하는 완성됨과는 좀 거리가 멀죠. 제소칠도 하지 않은 빈 캔버스에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려나가는데 남은 공간에 오일 파스텔이 지나가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완전 생으로 남겨져요. 그런 면에서 완성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건조함과도 거리가 먼 거죠. 차라리 축축한 느낌에 가깝고 그래서 이 제목은 약간 반어법이에요. 결코 건조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가로열고 쓰지 않은 결코가 부정어의 그 접두사 같은 거니까 이번 전시들은 완전히 인물화로 꽉꽉 채워서 한번 질릴 때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을 이번 전시를 계기로 당분간은 인물화를 그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걸 쏟아내서 인물화를 그렸다 그런 전시입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이 막 그만큼 막 잔혹한 삶이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제 안에 지옥에서 저는 이미 태어났고 지옥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저는 여기 지옥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좋아하는 서사도 비극적 서사였고 그런 영화, 그런 책 그런 걸 항상 접해왔고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제 세계인 거예요. 제 세상은 지옥이고 그리고 제가 그려내는 인물들은 지옥 안에 사는 주민들인 거죠. 되게 지옥 하면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보쉬라는 화가 있는데 지옥도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가려지거나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들, 뭐 음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옥 괴물 그런 것들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냥 그림 그릴 때 처음으로 고려하는 게 색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색. 색은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사로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 그릴 때 항상 머릿속에 색상환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색상환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려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반에는 보색 대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 복색 대비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그 예민한 불안함? 그런 팽팽한 느낌? 극과 극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 자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좀 워낙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서 그런지 항상 사람의 뭔가 감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좀 예민했거든요, 제가. 처음 인물을 그린 거는 그 보들레르 유령들 그건데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지만 결국엔 인물을 그렸을 거다. 그리고 그리는 인물들은 제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 거고 빈 햄버스를 앞에 뒀을 때 수면 위로 이렇게 얼굴이 쓱 떠오르듯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 다른 얼굴로, 다른 표정으로. 비극 적이고 불행한 삶은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삶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괴물의 삶은? 그것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것 자체가 모두의 삶에 대한 염원인 거고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은 모두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여쁘고 가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내려 함은 너무 눈물겹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다가 그게 유아물감인데도 이게 너무 막 이게 얼굴이니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더라고. 막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너무 가여워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물화를 그리는 것 같아. 그냥 캔버스 앞에 앉아서 무슨 색 써야겠다 이렇게 딱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색 가지고 비벼서 얼룩 같은 걸 만들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사람의 눈을 찾아요. 그 눈이 보이면 그때부터 더듬더듬하듯이 이렇게 그 주변을 그려나가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얼굴을 그리고 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 제대로 된 작업이 나온 게 보들레르의 유령들 맨 인 더 바라는 작업인데요. 그 바에서 일할 때 봤던 손님들을 그렸던 건데 대상에 있는 사람을 그린 거라 고민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면 되고 대상이 있으니까 색 쓰는 게 고민스럽진 않았어요. 그 다음이 너무 문제인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너무 힘들었어요.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든 게 다 고민인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유화 재료를 이제 처음 써보게 된 게 그 남자 비스트라는 시리즈인데 그때부터 얼굴의 감정이나 뭔가 제스처 그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감을 잡은 거 이제 다음 스텝을 넘어가서 공간을 표현할 줄 알게 된 게 에덴극 연작. 색을 이용해서 빛을 연출할 줄 알고 빛으로 공간을 연출할 줄 알고 실내 공간, 실외 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화에서 내가 연출하듯이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인물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되게 많은 발전이 된 작업이 이제 그때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색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색이 중요하다면 색이 앞서야 하는 것인데 대상이 너무 뚜렷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인물이 앞서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색보다. 그러니까 색은 뒤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의 그 너무 이 아름다운 색들이 인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그분이 한 말로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게 추상과 구상의 중간 그 어디쯤에 있는 풍경화? 그런 강렬한 색채를 가진 색면들이 어우러진 풍경화를 좀 그리고 싶어요. 저는 나름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방학에도 학교 나와서 그리고 학기 중에도 항상 개인 작업을 하루에 한 개씩은 꼭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했어요. 학교 막 복도 바닥에 철부덕 앉아가지고 작업실도 없으니까 그때는 공모전을 한 달에 한 2, 30개씩 다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거 보시고 교수님들이 네가 작가냐? 막 이러면서 약간 귀여우니까 그러셨던 기억도 있는데 반면에 과제는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까내는 진짜 열심히 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해온 거냐고. 그래가지고 전 진짜 진심으로 한 건데. 그래가지고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러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때 확사경고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유급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마음 탁 닫았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과제를 해가야겠다. 정말 열심히 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작업과 과제를 모두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첫 작업실 그걸 얻었는데 학교 옆에 카센터 위에 컨테이너 막 대충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월 10만 원 내고 이렇게 썼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그 화판 뒤에 대고 종이 걸쳐서 그림 그리는 MDF 판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심사를 받았는데 김정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와서 보시더니 야 이거 횡령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막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웃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뺏어갔진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1: 저도 이제 작가지만 좋은 작가가 되면 좋죠. 근데 좋은 작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훌륭한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작가보다 훌륭한 작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작가는 작업과 뭐 인성 같은 거 뭐 그런 거 두 가지를 다 좀 이렇게 아우르는 작가가 아닐까 좀 크게 얘기하면 그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일 테고 그리고 그런 거에 빗대서 조금 더 행복한 작가가 됐으면 하는 게 선배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바람이에요.
0: 저도 그 그림에 현혹되고 보는 이들도 현혹되는 근데 이게 뭘까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하면서 아 이게 뭘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천장이약.
1: Aren't these the four gates of Seoul that Chung Yak-yong advised on never leaving? Could this person also be obsessed with him?
2: 멀지만 여기 와서 사대문 아니라 역사도 많아서 아주 좋아요.
1: How would a foreigner know about the four gates? But his house is no less distinctive. Do you see how the pillars are broken in half? What can be done about the awkwardly placed rafters?
3: 다음번에도 오래된 집을 고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2: 영자는 이렇게 잘 했으니까
4: 또 다시 할까? 그것을 모르겠네.
1: This is the story of the people who fixed old houses to live in Seoul within the four gates. We're entering the four gates of Seoul in search of old houses. The streets of Sachon possess a classical grace. Isn't that right, Director Sir? But there are several old houses in the area, so which one are we looking for?
5: 네, 두 채를 한 채로 이어진 집입니다.
6: 아니, 구옥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두 채를 한 채로 만들었다고요?
1: So, you mean two houses were attached to make one, right? Can you really see in passing whether this is one or two houses?
6: Oh, oh, oh.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두 채 이은 집 없는데요? 있다고요? 아니, 벌써 골목길 끝까지 와버렸는데? 아, 저기 이 집이구나. 건축 탐구집 편말이 있네.
1: You found it. Director, I applaud you.
7: 어?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아, 예, 안녕하세요.
7: 어서 오세요.
6: 아, 이 외국분이 야, 한옥에 사시는구나. 오. 야, 어이 궁금한데 한번 나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8: 어? 네.
7: 네, 알겠습니다.
1: This is a hanok where an international couple resides. So, how did you get the idea to combine two houses into one?
7: 소장님 안녕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아, 반갑습니다.
7: 아, 반갑습니다.
6: 야, 좀 너무 의외의 분이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8: 찾아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6: 아, 예. 아니, 두 채를 이은 집을 찾으라 그래서 이 동네를 한참 헤맸는데
7: 여기 두 채 이은 집 맞아요.
6: 오,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요?
7: 아, 감사합니다.
6: 야,
7: 알아듣는 말.
6: 아, 그래요?
7: 네. 오, 아직 말이에요. 말 아직이요.
6: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7: 저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6: 어, 스페인이요? 이제 국제 부부신데 또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우셔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한옥도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반가워. 오래된 집을 원 없이 고쳐본 아내 허영전입니다.
7: 자극 좋아하는데 사대문 안에 사게 된 남자 아드리아입니다. 여기 용인아드샤도 그렇고
4: 뿌리 깊은 나무.
7: 아, 뿌리 깊은 나무 맞아요. 그거는 정말 그 역사도 깊고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4: 저희가 원래 이 동네 서촌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어느 날 그냥 부동산에나 한번 가볼까?
1: At first, a lease agreement was reached before the owner suddenly put it up for sale. That was unexpected when they were preparing to move in. But this house stayed on their mind.
3: 계약을 한 상태면은 계약금을 두 배로 받는 상황 아니에요?
4: 그렇게 돌려주신다고 사실은 했었어요. 계약금을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돌려받는 대신에 그만큼을 저희한테 깎아주시는 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죠.
7: 뭔가 데스티니나 뭔가 그런가.
1: The 100-year-old hanok, which was destined to be theirs. Let's explore it in earnest. So if two houses are linked, how is the structure? I can't readily imagine that, so I'll have to see it for myself. Since it started out as two, it would be wider than other hanok in Sachon. But is this really a hanok? A structure like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Judging from the rafters, it's definitely a hanok.

0: are getting revealed.
1: 그런데
2: 올라가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1: 위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인다고요?
2: 네네.
3: 가보시면 알아요.
1: 오, 그래요? 오, 2층이 있어요, 한옥에? 이상하네. 아, 석축인가? 설마?
2: 그쵸, 석축이죠.
1: 와.
2: 이웃집의 야. 석축입니다.
1: 야, 이웃집의 석축 이렇게 잘 이용할 수가 있구나.
2: 그쵸. 돈 안 들인 인테리어.
1: 진짜 대박.
0: This stone wall was always here, but thanks to it, the path to the second floor became stylish. Should this be called a terrace or a rooftop? Just look at how pretty these flowers are. Spring has arrived here. But what is the identity of this place?
1: 진짜 꽃이 너무 예쁘다. 근데 누가 이미 집을 졌네요, 위에다.
2: 아, 네. 올해는 또 까치가 놀러 왔더라고요.
1: 어? 근데 지금 천창인가요?
0: So, was that not a ceiling, but a skylight?
2: 저희 처음 집 보러 왔을 때 that's when we decide, right? With yes. this terrace and also the scenery.
3: Mm. Exactly. I think that was the thing that made us think, oh, this can be our place.
2: 저희도 겨울에는 입고 지내다가 날씨 따뜻해지면 올라와서 항상 생각해요. 아, 맞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집을 샀지.
3: 맞아요.
0: This means the scattering apricot blossoms can be viewed from the wooden porch. This is a living nature documentary broadcast live from an 85-inch TV on the ceiling.
3: 역시 테라스가 아. 제일 중요했어요. 그때 바로 그 꽃이도 피고 아 봄이다.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아 사자. Destiny. Destiny 느낌이 느꼈어요.
0: How romantic the ambiance of this house is. I would be charmed as well. And beauty is not limited to the flowers. How quaint are those mountains and streets framed by roof tiles?
1: 어,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확실히
2: 그쵸?
1: 이 두 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아, 요렇게 두 채가 연결이 됐구나.
0: Viewing from above, I can understand for sure how two houses became one. You even got a one-of-a-kind rooftop terrace, so you're very lucky.
3: 그런데 그때 기와 아니었어요.
1: 지붕이 기와가 아니었다고요? 어, 원래 한옥이면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두 채가 다른 지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 심지어요?
2: 네. 응? 색깔도 다른 재료였어요. 어?
0: The previous owners had simply covered the area against rain leaks without repairing it. How was the condition of the rafters? They were about to be demolished, and even that wasn't an easy task.
2: 사실 공사도 공사인데 철거부터가 좀 문제였어요. 여기가 1톤 트럭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사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0: Parking big cars in this narrow street was unthinkable. But there is always a way out of things. A slide was introduced to help them. By employing a creative idea to resolve the problem, the 100-year-old hanok was reborn with new rafters. A shape in which the 100-year-old girder holds up 1-year-old rafters. This is an unusual scene that wouldn't have been possible had the old house not been repaired.
2: 사실 저희가 지붕 때문에 이 집을 고치게 된 건 아니었어요.
3: 아, 그때 밤이었는데
1: 네?
3: 그 뭔가 우직근 소리가 들렸어요.
1: 우직근이요?
3: 무너질 것 같아.
2: 어, 무너질 것 같아서.
1: 어, 정말요?
0: After a crack sound was heard and they looked into it, they saw that the pillar had been floating in mid-air. That was a close one. Termites, rain, and age had been the culprits.
1: 그럼 이 기둥들이 다 보강이 된 그런 기둥들인가요?
2: 맞아요. 원래 기둥들이 전부 다
1: 왜?
2: 바닥에서 떠 있었어요.
3: 맞아요. 플로팅 기둥.
1: 플로팅 기둥?
3: So it was a miracle that it was still standing. 엄마도 사진 보내면 뭐 죽일 뻔.

0: 저,
1: 아, 죽을 저, 뻔했다고 사진 뜯어놓은 사진 보시고.
0: 저는 왜 이런 집을 샀어요? 이렇게 먼저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2: While concrete can't be taken out and inserted, Hano can have pillars reinforced for life prolonging. That's how the 100-year-old pillar was rejuvenated.
3: 스페인에서 오신 분도 우직근 소리를 듣고도 집을 고쳐 사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갖고 있는 거를 좀 내려놓으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 오늘 두 분 집에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4: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집의 공사 기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5: 장마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다시 여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끝나고 그 선물이 컸어요.
4: 길어진 기간 동안 네. 저희가 둘째가 생긴 걸 알게 돼서 사실 아기들의 방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아이 방이 저쪽에 숨어 있습니다.
2: Of course there should be a room. That's for sure. But where is it exactly? Could this be a room and not a wall?
3: 오. 벽인 줄 알았는데 아 미닫이구나. 거기도 열려요?
6: 맞아요. 그게 다 열어요.
3: 오, 오, 야, 쏙 들어가네. I deserve
2: congratulations. When raising their children to be sleep independent, the children's room is as important as the master's room. Here is a double deck bed for both of their children. So that's a relief. How lucky they were to have a long construction.
3: 세 번째 예상을 벗어나는 공간이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 방에 창문이 없네요.
4: 창문이 없는 대신에 방 침대에 누워서는 풍경이 보이게끔 반대쪽에 창문을 설치했어요.
2: When the sliding door is opened, the mountain comes into view. There are several faces in this house thanks to the door. When closed, it looks like a pavilion. But when opened, there is another hanok inside.
3: 이 미닫이문도 좋지만, 아, 이 천창이 정말 이 두 분 집에 정말 백미인 것 같아요.
5: 맞아요. 그거 아주 좋아요. 풍경이 여기 집에 들어오는 거. 네. 그 비가 올 때는 여기 대청마루에 앉고, 네. 그 꽃 보고 싶으면 네. 여기 바닥에 누워서 보는 거 그거는 아주 아주 좋아해요.
2: While ceilings in several houses were seen many times, this is the most picturesque ceiling of all. Thanks to that window, spring entered the house with a bounce in its step.
4: 이렇게도 예쁘지만 한 가지 네. 풍경이 더 있습니다.
3: 아 이거 말고도 또 있다고요?
5: 보여줄까요?
3: 오, 아, 이렇게 닫히는 건가요?
4: 그렇죠.
3: 이야, 아 이렇게 자동이구나. 아 저는 수동으로 막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5: 그런 거, 네. 네, 그런 건 달라요. 오.
2: One spring day becomes a painting here. The ceiling completes this house.
3: 오, 진짜 이렇게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한 폭의 동양화 같은데요?
4: 그렇죠. 수목화 느낌이 나죠.
2: When birds fly by, the triptych folding screen comes alive. How fascinating it is to see!
3: 스페인어로 환상적인 뭐죠?
5: Fantastic.
3: 왕 이렇게 손 이렇게 해요.
5: Fantastic.
3: 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그거는 이탈리아잖아요.
3: 아 그런가?
2: The scenery welcomed into the home isn't limited to the sky. When the blinds are opened, even the streets and mountain far away rushes in.
4: I want.
2: That's why this 30 square meter house isn't narrow at all.
3: 오, 이 창문을 다 여니까 이 서촌 풍경하고 저 북악산이죠?
4: 네, 북악산하고 북한산까지.
3: 오, 아, 정말 선생님 집 마당으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4: 풍경을 안으로 들이려고 창을 많이 냈어요.
5: 옛날 기와의 풍경도 그렇게 보이면서 조금 서촌 옛날 서울의 그 역사 느낌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들어와서 받을 수 있어요.
2: The happiest time of the day for Spanish man Adria is when he heads home back from work. While in Seoul, the streets of Seocheon transport him to another world.
7: 직장은 어디예요?
5: 성도예요.
7: 인천이요?
5: 맞아요.
7: 너무 먼데?
5: 멀지만 이 풍경 보면 다 괜찮아요.
2: That's why his 90-minute commute is manageable.
5: It maybe felt like in a past life. 옛날에 여기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왕까지 아니요. More like middle class. It felt like being at home while walking in the streets.
2: He might look Spanish, but he keeps talking like a Korean. So, Adria, are you sure you weren't a Korean in your past life?
4: 처음에는 자기 도시 출신이라고 저희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가보니까 시골인 거예요.
5: 한국 사람한테 시골 같은 작은 도시예요. 항상 풍경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중요했어요.
2: The mountains and nature of Spain are unforgettable childhood memories for Adria. Ms. Youngjeon and Adria met when they were studying abroad in the U.S. and even married in a traditional Spanish stone house. This stone house resembles a hanok.
5: It's a house built traditionally with wood, with materials from the place. And I feel that's connected to my childhood and also to where we are now. 여기 서촌에 들어오면 그 템포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집에서 자연을 볼 수 있고 자연이 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뭔가 저기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다른 일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집이에요.
2: A house with a door that leads to another time. That would be true if you could see such a view every day while lying down. I'm envious despite myself. A house is a space in which you can take a temporary break from the hectic outside world. Only after they moved to Seocheon did the couple feel that they found their real home.
3: 문득 옛날 집 모습이 좀 궁금하거든요.
4: 전통 한옥의 느낌은 아니었고 요즘에 많이 아마 보시는 한옥 스테이의 느낌으로 고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만 머물고 가는 집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매일 밤 머물 수 있는 집으로 바꾸는 공사를 했던 거죠.
2: The living room was one whole area and the kitchen was tiny. And embarrassingly, the bathroom didn't even have a door. The house required a structure change for them to reside in it. The bathroom across the yard was brought into the house and the kitchen was expanded.
3: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칸수가 세 개, 네 칸 정도인데 한 칸을 할애를 한 거니까
5: 그쵸.
3: 오, 정말 크게 쓰신 것 같은데요?
5: 맞아요. 제가 요리사죠.
3: 네? 요리사? 근데 특이하게 또 상부장하고 후드!
5: 그쵸?
3: 이 집도 후드가 없네요?
4: 맞아요.
2: The upper cupboard lacks a hoo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house was the view. You must endure if you want to live in a house like nature. But Adria, what are you doing on the rooftop terrace?
5: 우와, 정말 많네요. 정말 많아요. 일이 많아서 끝이 없어. 우와. 계절에 따라 일이 다르지만 그 자연에 가까워.
2: That isn't limited to flowers. In autumn, there are ever so many persimmons and apricots. Seasons in this house enter and leave through the rooftop.
5: It feels a little bit like being in the countryside too.
4: Having
5: to cleaning up, picking the fruits and making jam. 불편한 것도 물론이죠.
0: 그 겨울옷에 여름옷에 바꾸면 아, 불편한 느낌이
1: 흔히가 안 하잖아요.
0: 그만해요. 그런데 네, 너는 불편하죠.
4: 불편하지만 집을 가꾸는 데서 오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했나 봐요.
2: What does it mean to repair an old house? The task of shouldering time seemed like a great burden. But seeing this house, that isn't entirely true. Why are you thinking about shouldering time? You can simply place your own scale time on some already old time. Since it's old, it felt comfortable and nice. This old house already knew the method of leaning onto nature, which short-lived humans will never know.
3: 신기하게도 이 도시명 한옥이 지금의 아파트 같았거든요. 대량으로 개발이 된 한옥의 하나잖아요. 방에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이렇게 훌륭한 또 천창이 생겼잖아요. 만일 그 고정관념이 갖고 있었으면 부엌도 없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거실도 없었을 수 있어요. 혹시 100년 후에는 이런 창의적인 모습들이 아파트에도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0: 그대와 아, 시원하다.
1: 진짜?
0: 따뜻하지만 시원하다. 이 풍경 없으면 어떡하죠?
4: 그래서 이 사람께 잘했다.
0: 잘했다.
4: 고치기도 잘했다.
2: These two people were lucky enough to live in a house with apricot blossoms. Since you know how to spot diamonds in the rough of ages-old dust, you deserve such good luck.

엄마 여기 봐, 이걸 보라고. 이 말들이 바로 나야.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이 애들은 유식하고 세련된 깡패일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주먹을 쓰는 대신 주먹보다 강한 걸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뺏긴 줄도 모르고 당한 줄도 모르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거겠지. 나와 마주 앉은 그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 손을 뻗으면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나 나는 이 애들이 나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해진다. 이 애들은 삶 한가운데 있다. 환상도 꿈도 아닌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애들은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삶 한가운데에 살아있다. 그곳에 서서 이 애들이 무엇을 보는지, 보려고 하는지, 보게 될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소설은 2017년 여름에 제가 쓴 건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서울시청 일대 카페에서 소설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퀴어 관련 이슈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갔다가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스에 우연히 들르게 됐고 좀 자료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몇 편의 다큐들을 보게 됐는데 폴리티컬 애니멀이라든지 살렘의 남서쪽 뭐 이런 다큐들도 보고 그 이영 감독이 만들었던 불온한 당신이라는 다큐도 그 해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때 제가 접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소설을 쓸 때 왜 그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지 뭐 어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그 소설을 쓰게 만드는지는 글을 쓰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 왜 쓰게 됐지라고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좀 막연하게는 그 어머니와 딸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소설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 이제 퀴어인 딸이 나오긴 하는데 그 퀴어인 딸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이었고 퀴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딸의 얘기가 또 중요하고 의미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시점 을 잡아서 딸을 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뭐 저도 그렇지만 엄마와 딸은 되게 아주 가깝지만 잘 모르잖아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우니까 되게 부딪히는 면들도 있고 되게 이해될 수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안에서 보면 이제 엄마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딸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공유하면서 부딪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좀 처해 있는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이해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졌다. 소설의 시작점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정도의 이제 결론을 제가 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안에서 보면 이 소설은 이제 그 60대의 어머니가 30대의 딸을 어떤 이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소설 밖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30대의 제가 그 어머니의 세대를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제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가까운데요. 왜냐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좀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많은 순간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데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이고 차라리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저 애들을 이해하는 날이 올까? 과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내면에는 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 뭐 이해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되게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약간 그런 혼란과 충돌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냥 좀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되게 낯선 곳을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네,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만 계획처럼 안 돼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어떤 장면을 좀 마주하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소설의 글감을 찾는 일이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뭘 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 의지대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고요. 그래서 주로 그냥 제 생활, 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일 뭐 그런 것에서 주로 제가 글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좋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많은데 대체로는 제 일상에 되게 가까운 어떤 것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도 그 정보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딱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거나 뭐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좀 짐작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소설 쓰기라는 게 글감을 찾는 일이라는 게 되게

딸에 대하여는 일본, 대만, 체코 등에서 이미 출간이 되었고요. 저도 그 책들을 받아보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 표지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내 책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고 그래서 모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세계이고 의미 있는 세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빠르게 번역이 되고 출간이 돼서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한국 문학 작품은 좀 그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이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ptical films and clothing. And it has been mainly introduc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1: 저희 테라클은 폐 의류, 폐 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재료로 되돌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또한 플라스틱 원료인 CRTPA, CREG입니다. 테라클은 CRTPA를 만드는 핵융합 기술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TPA, EG와 동등한 수준의 고순도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별도의 설비 증설이나 첨가제 사용 없이 기존 공정 설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은 고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polymerization process and successfully recycled plastic waste materials, which were difficult to be recycled in the past. Instead of using chemical solvents, the firm has removed the pre-processing stage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irm has reduced carbon emission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co-friendly processing stages.
1: 저희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적극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테라클의 핵융합 기술은 물을 기반으로 한 가수분해 공정을 적용하여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상압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으며 연간 4,000톤 이상의 폐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폐 플라스틱은 투입 원료의 종류와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고객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라클은 고도화된 정제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원료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ed waste. Aside from minimizing the amount of byproducts, it has continuously promoted studies and created new items with the byproducts. By obtaining certificat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global plastic-free movement.
2: 저희 테라클은 현재 충청남도 당진의 양산 설비 구축을 통해 폐 PET 처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클이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PET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미세척 상태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론 필름과 섬유 소재까지 재활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PET를 넘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다른 플라스틱 소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advanced plastic waste recycling technology of the company is expected to grab more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applied to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automobiles, electronic goods, and clothing. By constantly expanding overseas plants,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3: 현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 세계 사회가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유, 전자, 건축, 자동차 등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라클은 선의가 아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Teracle has spearheaded effort to acceler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seek sustainable growth.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restore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